0: 은혜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이 눈부신 축복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가정마다 가득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송경민 어머니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들으니까 왠지 가슴이 촉촉해지면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이 부모님과의 애틋한 명장면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계획, 또 부모님께 어떤 또 감동과 서프라이즈, 또 사랑의 고백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어버이날 여러분만의 특별한 계획 있으시면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아, 목사님.
1: 네.
0: 제가 아까 사실 살짝 음악 나갈 때 목사님

0: 선생님 어버이날 어떤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1: 네.
0: 있으십니까?
1: 아, 그래요? 아니.
0: 목사님은 이벤트를 별로 안, 잘 못하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국해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평소잖아요. 평소.
1: 그렇죠.
0: 평소에 좀 우리가 부모님 잘 좀 들여다보고 또 잘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드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아요. 제가 어제 사실 저희 아버님이 별세하신 지가 한 5개월 좀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 제가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보살펴드리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제가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0: 아, 네.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고 가정들 방송 가정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목사님 또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제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목사님 정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사실 어버이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1: 네.
0: 평상시에 좀 잘 안부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내게 효도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효도한 것, 그것이 바로 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에 육신에 지금 보이는 우리 부모님 잘 섬기고
1: 네.
0: 또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하늘의 아버지가 또 계시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죠?
1: 예.
0: 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그 마음의 먹먹함도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 2042님입니다.
1: 샬롬. 날씨 너무 좋습니다. 가정의 달 감사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0: 네. 아,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 어버이날 맞아서 이 책 공부합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책인지 문제 주시죠.
1: 네. 보기를 드릴게요.
0: 보기 전에 목사님 약간 힌트 먼저 주셔요.
1: 아, 그럴까요?
0: 네, 문제 주시죠.
1: 네. 이 책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거나 회개하도록 부르기 위해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계속 악행을 일삼을 경우에 발생될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회개 이전만큼이나 악하게 살고 있었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 과정에서 지나치게 잔인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는 메시지. 이게 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0: 와, 오늘 이제 12소 선지서 중에서 오늘 아수르를 다루는 두 번째 책이 되겠네요. 앞서 저희가 요나를 한번
1: 맞아요.
0: 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150년 전에 요나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당시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1: 요나의 경고를 받고 회개를 했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이 선지서가 뒤에 또 등장하네요.
1: 네. 그 회개 이후에 그 받은 말씀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100년, 150년 지나면서 이 자녀 때까지 그 말씀이 물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기 1번은요?
1: 네. 보기를 드리기 전에
0: 네.
1: 이 저자는 저희 종 씨예요.
0: 목사님 나 제천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1: 네. 보기 1번 나훔, 2번 나의 염.
0: 아, 나의 염. 네, 우리 나재천 목사님의 큰 형님뻘 좀 되시는 선지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은

0: 봄입니다. 어버이날 하늘을 올리다 보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불러봅니다. 방송 가족 어머니들 강건하십시오.
1: 아유, 우리 3282님도 부모님 모두 먼저 보내셨네요. 우리 3282님 하늘 올려다보시면서 하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불러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버이날 되면 그렇게 또 가슴이 또 촉촉해지고 또 우리 나 목사님하고 또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눈가가 촉촉하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이렇게 삼행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라고 오셨고요. 7756님은요.
0: 샬롬. 1번 나훔 통독 여러 번 했어도 나훔 선지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잘 듣겠습니다.
1: 와, 저도요. 네,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와, 내가 오늘도 샬롬 매일 듣고 나훔을 다섯 번째 보는데 나훔 하는 순간 어? 라고 물음표가 크게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 뭐 제가 방송 전에도 살짝 말씀 나눴지만 소선지서가 12권이고 네. 또 앞에 대선지서가 예레미야, 에가를 포함하면 5권이었잖아요.
0: 네.
1: 저희가 그러면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무려 선지서를 17일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하루에 한 권씩 순서대로.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 같은 경우에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도 오시면 매일 회초리 맞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는데 이 선지자들의 당시 예언과 경고가 그만큼 무거웠던 것 같고요.
0: 네.
1: 가끔씩 요나 정도 나와줘야 한숨 돌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이 선지서 말씀은 그 당시 시대가 정말 패역한 시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이 선지자들이 피 맺힌 가슴으로 그렇게 외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테 회초리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게다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나훔의 이제 멸망 예언은 아수르를 향한 것입니다만 벌써 사실 요나서에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장면을 공부를 했거든요.
0: 네.
1: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장면을 저희가 엊그제 배웠잖아요.
0: 네, 맞아요.
1: 불과 지금 한 150년이 지났는데 이 나훔 선지서에서는 이제 완벽한 멸망 예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가 등장하네요.
0: 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그걸 본인들이 패역한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멸망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도 배웠었지만 당시 아수르의 이 가혹한 통치와 피지배국에 대한 폐악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수르가 우리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도 아시리아 제국이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또 그런 무기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점령하는 국가마다 가서 공포 정치를 일삼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짓밟고 또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길가에서 그 다리를 잡고 땅에 돌에 내리쳐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 와, 지금 뭐 방송으로 살짝 멘트만 들어도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몸서리가 쳐지잖아요.
0: 네.
1: 이 아수르 민족이 가졌던 잔혹성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세계사에도 역사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뭐 사람을 산 채로 껍질을 벗긴다든지. 아,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에 저희가 이 아수르의 폐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순서상 저희가 오늘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아수르는 결국 패망하게 되는군요. 이 아수르 민족이 가졌던 그 잔혹성이 너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잔혹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졌더라면 아마 그러한 잔혹성에서

0: 벗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만 그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아픔이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나훔이 예고한 대로 주전 612년에 연합군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포위해서 공격해 결국 주전 612년에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나훔의 예언대로 말이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성경이 이 세계사와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여러분 학교 때 세계사 공부하셨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시리아. 아, 그 아시리아. 그리고 목사님 애굽, 이집트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0: 네.
1: 네. 지금 이란 한참 저희 이 세계 그 뉴스에 국제 보도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란.
0: 네. 페르시아 제국이죠.
1: 그러니까요. 다 저희 지금 이 성경 저희가 이 구약 성경 역사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선지서 공부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고대 근동 그 중동의 또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건과 또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에 합쳐진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담겨 있지만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우리 7756님이 아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나훔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모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사실 이 소선지서 설교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1: 네.
0: 소선지서는 부담스럽습니다.
1: 네.
0: 특히 나훔서는 더더욱 여기 아주 잔악하고 또 잔인한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저희가 소선지서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극동방송 또 오늘도 샬롬이니까 여러분 매일 한 권씩 저희가 개관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량에 비해 내용은 묵직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잘 못 살펴봤었던 이 소선지서들을 한 권씩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0: 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이게 어떤 성경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위대하고 소선지서는 소선지서 선지자는 좀 작은 그런 규모가 아니라 분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훔서 말씀도 짧지만은 여기에 또 강한 임팩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삼행시 여러분 지금 도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한 번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장원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항서교회 나자천 목사님과 함께 나훔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나훔은 어떤 책인지 찬양 듣고 와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김도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0: 목사님, 나훔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란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또 이란 아수르의 세력에 도전하는 신바벨론과 또 메대가 점점 부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국의 상황은 절대 강자가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영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타락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요. 사실 니느웨는 약 150년 전에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받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들은 과거의 그 은총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만과 음행과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패역한 백성들이 맞이할 두렵고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하고 또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돌아선 니느웨 백성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한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화 있을진저 피해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 3장 1절입니다. 목사님, 사실 이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성경이긴 합니다만 들을수록 생소하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핵심 구절도 아마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고 네.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또 다시 패역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나훔서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0: 아멘. 그래요. 그리고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요나는 너무너무 많이 읽고 또 요나서는 너무 재밌게 읽으셨을 네. 거예요. 그죠?
1: 네.
0: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 어디로 다시스로 갔다가 뭐 물고기 뱃속 이 얘기는 너무 잘하는데 이 요나 이후에 나훔서가 바로 이 요나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아마 오늘 나훔을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관찰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도 동화로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런데 또 거기에는 회개를 통한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나훔서는 이 멸망, 강한 멸망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또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회초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즐겨 읽기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나훔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만 늘 좋아하고 요나만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 뒤에는 나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요나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요나와 함께 나훔을 마치 한 짝처럼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멸망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한 또 깨달음을 얻고 또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이후 불과 100년에서 150년 후 나훔 선지자는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패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함락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은 강대국도 아니고 그 제국의 왕도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1: 그렇죠.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0: 사실 그것을 그대로 이 주전 600년경 있었던 이 일들을 오늘 주후 2026년 오늘날 세계사에 대입해도 똑같은 공식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시대를 벗어나서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아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네.
0: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계의 모든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0: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1: 너무 행복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신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0: 아멘.
1: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훔 총 3장입니다. 몇 장 큐티할까요?
1: 3장입니다.
0: 잠시 후에 나훔 3장 같은 목소리 내서 저도 라이브로 읽고 제가 라이브로 읽는 이유는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두시고 나훔 3장 소리내서 잠시 후에 저랑 동시간으로 라이브로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 소리 내서 읽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귀 활짝 여시고 나훔 3장 오늘은 함께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삼행시 계속 도착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큐티 본문 후에 저희가 소개하고 오늘 선물도 한번 장원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쌓을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고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0: 오늘은 나훔 3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말씀은 나훔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는 패역한 니느웨를 향해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노아몬은 당시 상애굽의 수도였는데 이 당시 애굽은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상애굽은 나일강 상류지역, 여기의 수도는 노아몬, 룩소라고 하죠. 그리고 하애굽은 나일강 하류지역입니다. 여기는 놉당이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몬은 상애굽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곳 노아몬은 뒤에는 험준한 산이 둘러싸여 있고 또 도시 앞에는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도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므로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정말 바다와 같은 큰 강,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노아몬은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강력했던 노아몬도 주전 663년 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성의 귀족들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아이들은 길에서 매침을 당해 온몸이 부서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를 통해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본문 10절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따라서 지금 나훔 선지자는 이처럼 강력했던 노아몬도 멸망했는데 하물며 니느웨 성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호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과거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도시가 그 어떤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아몬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견고한 노아몬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말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몬은 이집트, 애굽의 태양신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노아몬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삶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아몬 가운데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재물의 노아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맥의 노아몬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는 경험의 노아몬, 지식의 노아몬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노어몬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노어몬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이러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과거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고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함을 통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150년 전에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곳 니느웨 백성들은 150년 만에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거룩하고 복된 지혜가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나훔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와, 내 인생에 높아진 것, 이 노아모는 무엇인가? 목사님 오늘 질문 주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크게 울리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아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 믿음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삼행시 도전 많이 해주셨어요. 6512님 아버지로 하셨습니다. 아,
1: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던 아버지.
0: 버,
1: 버스를 타고 가면 늘 마중 나와 기다리던
0: 지,
1: 지금도 한 걸음에 달려가 봐도.
0: 와, 참 여운이 깊이 남는 아버지 삼행시 주셨고요. 9751님입니다. 어버이로 하셨어요.
1: 어두운 길 속에서도 늘 기도로 자녀를 품어주신 부모님.
0: 버,
1: 버팀목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은혜.
0: 이
1: 세상 누구보다 귀한 축복. 주님 안에 오래 건강하세요.
0: 오, 너무너무 잘 쓰셨죠. 앱을 통해서 4869님 어버이 삼행시 하셨어요.
1: 어버이날이라 항서교회 나재찬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0: 버,
1: 버릇처럼 드리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0: 이,
1: 이따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용돈도 함께요.
0: 아, 너무, 너무 잘 쓰셨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문장력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8586님 아버지입니다. 아,
1: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는 시대 속에서
0: 버,
1: 버팀목 되어 묵묵히 가정을 지키던 권위마저 흔들리는데
0: 지,
1: 지금 우리 가정마다 사랑과 존경의 아버지가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0: 네, 윤코람대요. 네, 자, 삼행시 3456님 아버지입니다. 아,
1: 아침마다
0: 버,
1: 버릇처럼 듣게 되는
0: 지,
1: 지혜와 명철의 샘, 오늘도 샬롬.
0: 오, 어우, 저희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앱을 통해서 4869님 어머니입니다.
1: 어버이날 선물은 준비했는데
0: 뭐
1: 머뭇거리다

0: 보니 현금이 제일 낫고
1: 니
0: 니가 웃으면 어머니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 하신다. 그래도 봉투는 좋아하신다.
1: 오늘 이 4869님이 진짜 여러 가지 지금 다 시도를 하고 계시네.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아
0: 아픔과 두려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 버
0: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1: 지
0: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 야, 오늘 진짜 4869님 문장력 폭발하셨는데 진짜 진짜 잘 쓰셨어요. 네. 3282님입니다.
0: 어머니 유품 중에
1: 버
0: 버선이
1: 이
0: 이것 누굴 주나 동생들 줘야 보관 못하니 내가 보관하리라.
1: 아 이거 본인 또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삼행시에 깊이 다뤄주셨네요. 4039님입니다.
0: 어머나 나홈서
1: 나,
0: 잔인함
1: 뭐
0: 뭐니 축복 뉘우치는 이 하루 되소서.
1: 네 이렇게 오셔서 오늘 나홈 큐티 잘하셨다고 네. 인증해 주셨네요. 앱을 통해서 9586님입니다.
0: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버스 중에 가장 귀한 버스인 복음버스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해요. 이 시간 피디님과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이번 주일 복음버스에 부모님과 함께 탑승하신다고 9586이 남겨주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정말 오늘 또 새벽부터 같이 또 회의하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586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예, 버스 안에서도 한 번 더 영접하실 수 있도록 안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번에 9586님 부모님 예수 믿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1127님도 주셨어요. 삼행시들 진짜 많이 주셨는데
0: 네.
1: 와 방송 시간상 저희가 다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어머나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비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 사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130님 6512님
0: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1: 버
0: 버스를 타고 시골집을 가면
1: 지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떡해요. 지금도 계실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울고 계시는데 우리 6512님 마음도 같으시네요. 지금도 계실 것 같은 그 아버지 그래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6512님도 또 많이 울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큰 위로 얻으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 추첨해야 되는데요. 이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목사님 눈물샘을 크게 자극해 주신 뒷번호
0: 6512님입니다.
1: 예, 같이 힘내시라고 화이팅 응원해 드리면서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샬롬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복음버스 출발하고요. 대구 경복중학교 오후 4시, 3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자차로 오실 분들은 대구 경복중학교 오후 3시 30분 창사 70주년 영남권 전도대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요.
0: 황서교회 나자천 목사입니다.
1: 삶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김포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용 집사라고 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또 미용 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인 박지홍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1: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김포 순복음교회고 저희 최영길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회복,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됐었는데 정말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2: 박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1: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소매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그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또 어떤 성분과 효능들이 인정된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해서 또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샴푸대에다가 마사지 기능을 최초로 넣어서 제조해서 지금은 3년째 한국 전국에다가 유통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2: 박지홍 집사님과 동역자들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비전입니다.
1: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00군데의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 학교가 주말에는 예배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목표였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은퇴하신 그 선교사 아버님께서 현장에서 지휘감독 하속 하에 저희가 교회 및 학교로 사용되는 건물을 캄보디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2: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1: 86년도에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호주 시드니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었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제가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제가 주행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업무상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저희 교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0: 주행 중에, 운전 중에 올림픽들에서 만났던 게 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박지용 집사님이 극동방송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0: 호주에서 초, 중, 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군 생활을 위해서 잠깐 들어왔었다가 원래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제대 후에 한 2년 반 동안 영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사했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저한테 인생의 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언젠간 제가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시던 사업들 또 하나님의 사업들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회사가 너무 잘 운영되는 그때 잊지 않고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박 집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선교 동역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0: 멜번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과 이남주 사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이렇게 음성 편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그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 가치관이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길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또한 정말로 저희 가족의 큰 감사거리고 또 자랑거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삶으로 표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 가문,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삶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팩트들을 저희 자손들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향한 박지홍 집사님의 마음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설립 전부터 저희가 항상 기도해왔던 건데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또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00군데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의 소망입니다.
1: 목소리,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이며 김포 순복음교회 섬기고 계신 박지홍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뭐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에페이비스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유정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3: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비만에 노출되기 쉽고 결국은 이것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칼로리는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간은 정말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양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끼니를 세 끼를 다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으신 점심 때 한 반 정도 섭취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침은 한 20%, 나머지 30%는 한 저녁 식사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해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량의 단백질이라 하면 계란 한 개. 그런데 계란도 프라이를 하게 되면은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프라이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삶거나 구운 계란 아니면 계란찜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두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두부 같은 것을 소량의 간장을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걸 준비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두유, 그 중에서도 설탕이 들지 않은 담백한 맛,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도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소량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밥과 같은 경우는 한 반 공기 정도, 빵 하나 정도, 국수도 소량을 섭취하시고 꼭 반찬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소량만 섭취하시고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나물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뭐 생선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선도 조리하실 때 기름에 튀기는 방법은 피하시고 굽든지 찌든지 조리든지 기름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시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디저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저트로 뭐 사탕이나 과자라든지 음료수나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좋지 않지만은 굉장히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과일은 사실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과일도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나 배 같은 이런 경우도 한 3분의 1쪽 정도. 그래서 몇 끼마다 섭취해 주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일부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소량을 섭취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르켜 로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면 여러분 신비한 걸 찾거나 기적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신기한 걸 찾고 또 더 신비로운 기적들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모르는 병이 없을 것 같고 못 고치는 병이 없을 것 같은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르는 병은 또 생기고 못 고치는 병들은 점점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것은 발견하고 발명하고 발달했는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듯이 막연하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다 바라고 살아가면서 정작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기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지난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텐트 밖에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었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가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큰 성공을 이루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죽고 망하고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여러분 아구성 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비록 문제가 많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고 작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눌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역사 안으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인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성품, 성격, 그가 보여주신 기적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귀로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그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자기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 정말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했더니 아, 신기하게도 막힌 문이 열리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 역사를 내가 경험했어 하는 체험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보았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졌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뿐만 아니고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인데 특별히 사용하신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기적을 참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죠. 흔히 말해서 미라클. 아주 놀라운 일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깜짝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는 야 기적이다 하는 그 기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권능. 경상도 사람은 권능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더 해봅시다. 권능. 여러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은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표현하는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miraculous sign이라는 게 sign. sign 아시죠? sign.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적 속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메시지. 그래서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사건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유는, 야, 놀라운 일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 하는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한번 죽었다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칠 때가 많으셨는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셔가지고 그걸 고치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또 다른 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혀에다가 바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예수님이 어디에 능력이 있다? 침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침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시면 될까요? 침을 뱉으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 어제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칠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왁! 근데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침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는데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깜깜하게 눈에 그걸 바르셨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걸 다 아는데 진흙을 눈에다 발라놔니까 어떤 거예요? 저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맹인이 맹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나는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온 메시지야. 이거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적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있는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 그냥 고난으로, 그냥 실패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눈앞에 보고 현실로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혹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아마 6월 달까지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매주 시리즈로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다짐을 하나 하고 오늘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매주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제가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자주 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한동안 잘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한편으로 반대 마음도 들죠. 야, 네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면 어떡할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뭐 하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듣기 전에 여러분 전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성경은요, 짧게 최근에 지어진 성경도 2000년 전이고, 구약 성경은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기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기쁘게 자주 소개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은 죽었지만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여러분 다니엘도 죽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갔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역사 가운데 삶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사전을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 구절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이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men. 그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은요 칠판에 아무도 없는 일찍 가가 칠판에다가 제가 그냥 필기체로 막 적어서 매일 아침 적었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men.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나를 막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광야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적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75세의 말씀만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만 믿고 홍해에 발을 내딛었던 모세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골리앗도, 인생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그 기적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겠지만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가운데는 말 없이 순종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광야의 기적의 현장에는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조그마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발을 돌리실 때까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렇게 따라왔던 그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픔 때문에 나왔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여러분 고통을 바꾸어서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가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로그램 가운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스타킹. 그 강호동 씨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떴던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항상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은 사람을 찾는 광고가 나왔어요. 뭐 이런 광고가 주로 나왔어요. 이상한 재주를 가지신 분, 춤을 잘 추시는 분,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예인하고 꼭 닮은 분, 환상의 S라인을 가진 70대 할머니, 노래를 잘하는 어린이 등등, 무슨 특기든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하고 매주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좀 다르십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아주 재미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0: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세우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없고 병들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큰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혼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외로움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문제에 직면하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이 순간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열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길을 우리가 혼자서 걷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 살아갈수록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번 열려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한교회 박용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오늘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온 땅에 가득한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365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지만, 오늘만큼은 평소 가슴에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례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경기도 이천에 계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상의 많은 가르침이 효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효를 넘어서 성경은 지극히 내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누구나 최고의 효자 효부가 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해야 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곧 온전한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공경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인생의 경륜이 깊으셔서 혹은 삶의 지혜가 많으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일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세계의 일주를 시켜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쁘게 해드려야 할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입니다. 오늘 시간 부모님께는 사랑이, 감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이곳은 소망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귀한 통로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이 시간 자녀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내어주신 부모님

0: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노년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 죄책감에 이 밤잠에서 지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복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이 각자의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쏟아 놓을 때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은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부터 소개합니다. 저의 아들이 타국에서 이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 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직의 모든 일이 순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목사님?
1: 네, 우리 네.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자녀를 또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가 양육하여 이제 성장하여서 또 직장에 다니며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나이가 들매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타국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과정 행정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순탄하여서 하나님의 이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들을 생각하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기도대로 이 아들이 그 앞날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계속해서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50세 된 여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저희 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군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시댁과 친정 두 군데 다 가야 하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셨어요.
1: 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걱정하는, 네, 그 마음이 또 느껴집니다.
0: 이분이 아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들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본인도 또 아들 문제 때문에 더더욱 뭐라 그럴까, 용기가 나지가 않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기도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7087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귀한 주님의 귀한 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만져주옵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주셔서 우리 귀한 우리 7087님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들이 군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아들이 군대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7087님이 다시 그 용기를 얻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며 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부담을 다 씻겨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7087님이 가는 것만 해도 우리 시댁과 친정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둘 만나다가 한꺼번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닥치면 마음이 낙심돼서 감사를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새 힘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도록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노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네, 무엇보다 가장 큰 효는 예수님을 알게 드리는 것이, 네,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또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0: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알기에 알아서 더욱더 그 노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자녀가 기도함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계속해서 249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0: 네, 우리 남편분 이 2490님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내와 또 동생과 어머니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2490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화평께 되길 원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과 우리 동생의 마음과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우리 2490님의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소망의 기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박용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6분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3307님 기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3307님, 저희 결혼 2년차 된 저희 아들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올해는 꼭 태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주셨어요. 네. 네.
0: 정말 우리 손주를 기다리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다 기다리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 2년 차인데 이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3307님이 아들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원하며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올해에는 꼭 태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들 가정에서 자녀의 축복을 인하여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다음은 3923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도시락 무료 급식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두 분의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네.
0: 귀한 일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네, 계신데 네. 우리 3923님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3924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또 작은 도시락 무료 급식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9215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친정 오빠가 74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오빠도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건강도 많이 약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오빠를 위해서

0: 친정 오빠가 아니면 또 그 마음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자 그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정 오빠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친정 오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문제들을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정 오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미션 FM 93.3MHz 부산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혔던 삶이 뚫리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영육간의 눈이 밝아져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잘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우리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내장 수술이 하나님 아버지 또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후유증 없도록 영육간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7월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하는 선교 단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목사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서 저희는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 낙심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단원들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7월에 또 몽골로 단기 선교로 가는데 저희 교회도 7월에 또 단기 선교로 가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러기
1: 네.
0: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7월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 단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 몽골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류 활동료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1: 아멘.
0: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각 교회마다 많은 선교팀들이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그 실패감 속에서 낙망하지 않고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에 전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훈련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하는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계속해서 지금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 또 이들을 위한 정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또 쫓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청년의 때에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의 실패감에 한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알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도대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소서 하는 사연 주셨어요.
0: 네.
1: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시고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래마우이 또 전도대회를 앞두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태신자들을 지인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이 전도대회에 다 하나님 아버지 초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1: 아멘.
0: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사연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주안교회 박용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잠초인 보화. 잠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꾸 이제 가나안 칠족속을 침범해 가는데 모압의 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소가 불을 떠도 먹듯이 자꾸 이렇게 침범해 오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제를 찾아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저주. 발람이 뭐라 하냐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축복해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더 높은 사람과 이제는 더 좋은 직분 출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저주해라. 저주. 발락이 그건 내가 할 말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복해라. 그리고 산당에 그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왔는데 당나귀 앞에는 주의 천사가 서 있는데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나귀가 못 가니까 채찍을 때립니다. 가자 이놈아. 그러니까 옆으로 가니까 또 때립니다. 아 이거 왜 자꾸 날 때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때려?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락이 또 더 많은 걸 주면서 저주해라 저주해라. 발람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자기 이익 탐욕 탐심 때문에 돈 명예 권력 때문에 자꾸만 묻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또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도 그 행동을 저지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주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하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캄캄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땅속 어둠이란 뜻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악한 자들이란 최후의 상태. 그걸 무지갱이라고 그랬고 슬피 오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육신 것으로도 구원 얻을 자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1년 아니고 6천 년입니다. 수십의 인류가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만하면 검증이 다 됐고 믿을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다면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에 그들이 흩어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말하고 허망 허탄한 말이란 말은 도를 넘는 허무한 말, 동물의 소리같이 말은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을 감동시켜 속이려고 하는 말, 실제로는 무가치한 말, 대단한 것 같이 금방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체적인 만족을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이 돈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다. 나만 30억만 있으면 이제 나는 욕심 안 부린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30억 없어봐서 그럽니다. 30억 있으면 300억. 300억 있으면 더. 아유, 나는 국회의원만 되면 이제 대통령 되면 안 내려오고 싶다. 육체는 끝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먹어도 또 끝이 없어요. 보는 것도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육신의 만족으로는 행복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 약한 자들은 간신히 그 어둠에서 빠져나서 근근히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을 또 넘어뜨리는 겁니다.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참 악한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죠.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믿음에 파손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잠맷돌을 목에 들이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잠맷돌이 뭐예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소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아니, 사람이 돌리는 것도 목에 매도 못 빠져나올 판인데 하나님은 그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중이고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들의 멸망하는 종들이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요즘은 프리 섹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냥 섹스하는 게 뭐가 죄야. 내 몸 가지고 내가 그게 뭐가 죄야. 얼마나 자유로운 말입니까? 너무 자유롭죠. 너무 좋죠. 남 모르면 뭐 부잣돈 좀 훔쳤으면 어때? 쟤는 돈 많고 내 돈 없는데 좀 훔쳐서 날라오 쓰면 되지 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질서도 안 지키고 죄 짓고. 자유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정욕이 많음으로 음행에 빠지기 쉽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겨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은 피하라 그래서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게 아니란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데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데를 가야 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하고.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정말 강력해서 이길 수 없는 몇 가지 본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음에 갈등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감동이 와요. 또 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인도받는 감동이 와요. 그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 좋은 대로 안 들키면 되고 뭐 그럼 빠져나가요. 그럼 다 파산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음란에 빠지면 음란의 종이요. 돈에 빠지면 돈의 종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누가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고 죄를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요?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이 정욕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우리가 해방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거짓 선생님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꾸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데 가보면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산대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부산대학교 불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 설립자가 목사님입니다. 한번 부산대 의대에 은퇴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조카가 미국에 있습니까? 예. 자기가 설립자 그 기념위원회 위원장이래요. 소문에 부산대 설립한 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갔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을 찾을 수 있느냐 했더니 동양 부분에 담당하는 교수를 소개하게 돼서 제 조카를 소개한 거예요. 그때 얘기하다가 우리 삼촌이 양산에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 있더라. 그리고 부산대학 설립자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원이 그리 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점령보다 더 심하리라. 자, 예수님 믿는 것 같았다가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냥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다가 그런 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아, 나 다 해봤다. 교회 다녀봤다. 뭐. 나도 다 안다. 성경도 다 알고. 무당 70%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래요. 제가 제천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중년쯤 되는 부인인데 어떤 자매님이 그 교회를 왔어요. 제가 전도하는데. 자기는 어떤 스님, 큰 스님하고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 친정은 다 예수 믿는데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자매님 자매님은 교회를 다니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나 봐요. 요거 해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 같이 다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귀신에 대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재되고 청재돼서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점령보다 더 하더라고 말했어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임시적으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무당에게 들린 귀신이 더 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약한 귀신이면 쫓아내요. 쫓아내면 이제 귀신이 떠나서 영혼이 안 들어옵니까? 더 많이 들어가. 또더큰 곳을 해. 그럼 또 들어가. 자꾸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 나중에 편이 점령보다 더 심하게 되지요. 그와 같은 거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아휴 괜히 빨리 믿었다 놀러도 못 가고 죽기 전에 상 믿을 걸 혹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요즘 근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입고 온 분들 아 목사님 제가 좀 빨리 믿을 거 아니 그 빨리 믿으라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 빨리 믿게 된 걸 감사 그러지 황철보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그분도 저를 만나면 빨리 믿을 걸요 아, 안 믿었잖아요 절에 다녔잖아요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말씀해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빛이 우리 안에 들은 게 아니고 빛이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보고 은사가 맛보고 맛봤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은 게 아니고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 여기도 맛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맛보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맛보라고 안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막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픈 일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남이 우리를 시험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아내가 저를 시험해도 기분 나쁩니다. 인간성이 나빠서 그럽니까? 내가 나를 시험해야 돼.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니? 예수님 너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힘이지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있어지고 감사 있고 선한 걸 좋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인내하고 이런 막 마음이 잡혀. 자꾸 이상하게 죄를 짓고 싶고 난 미워하고 싶고 사람 죽이고 싶고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꾸 교만해져서 남 비판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지니 여러분 불안해라고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과연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채소는 채소가 자라서 김장도 하고 나물도 무채 먹고 상추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가시와 엉겁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비를 받는데 어떤 건 엉겁기가 나고 가시가 나고 독든 풀이 생기고 남이 먹으면 죽고 고통을 만들고 그거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막 화가 나고 신경이 나면 옛날로 콕 돌아가 버렸는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팔아먹었어. 예수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뿐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저는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도 봤고요. 어릴 때 우리 집이 돼지도 키웠거든요. 깨끗이 씻어놓으면 이웃머리 또 가서 이상한 데가 똥에다 갖다 눕고 이래. 돼지는 돼지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는 부추도 있는데 여기는 없고 왜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믿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끝까지 적과 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어떤 복된 사람인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 복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증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쟁과 재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개인이나 인류에 아무 의미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두고 초청주일 초청 수요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안 그런 사람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복이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좋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지옥 가라 이겁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안 알려줘? 네가 아무나 알려주는 줄 알아? 너는

0: 고통하면서 살아라. 나는 행복하게 살게. 이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잖아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복음 전화를 하네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하지 말고 먼저 은혜 와서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이러면 그 말해 주라고. 아직 제일 안 좋거든 좀 참으세요. 근데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가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최고 안 좋다 그러면 믿음만 점검하세요. 왜? 내가 군 빠진지 안 빠진지도 모르는 판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저는 왜 이래 쫓아다니느냐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없이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축복만큼 없고 복음 전하는 만큼 기쁘고 복된 일이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거짓없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멸망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불행하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쓰임받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세일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가정중심 신앙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 목회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 전수 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0: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북 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킹과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교육 선교와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 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하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0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교단과 단체를 불문하고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님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 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의 전례가 드물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교리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달라며 한국 내에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총회 서기부에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총무 재임에 도전하는 박영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와 새능력교회 박철수 목사 등 모두 3명입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단의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왜 6이 왜? 아, 6은 6이지 왜? 6이 아무것도 아니여. 중요하지. 학문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영혼이 없는 것은 죽었대. 내가 늘 얘기해. 죽었대.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학문적인 노력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의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무도 어디 봐도 없어요. 이건 내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데 학문이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0: 그런 사람, 그렇다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힐라어, 라틴어, 조직신학 모든 역사에 공동된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이 받쳐주는 도구가 돼야 돼. 수단이 돼야 돼. 그런데 루터, 칼빈, 아브람 카이퍼, 위슬레 선생들 그 유명한 분들 훌륭해요. 존경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성이 있었어. 영성. 영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끔 이걸 받쳐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리가 되고 경건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받쳐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문의 존재는 물거품같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학문을 갖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성경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그럼 신학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학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지만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학문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날 나오고 주일날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학문으로 알 수 있다고요? 학문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알게 되는 거 받쳐주는 도구요. 도구 되는 거 받쳐주는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하는 이 영혼이 내 떠나면 시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스무 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스무 살 시절로 타임슬립해서 돌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요, 처음에는 스무 살 자신의 모습에 놀래서 너무 어리고 예뻐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자신의 스무 살 때는 너무도 당연하게 곁에 있었던 거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워주고 같이 밥 먹고 TV 보며 웃고 그냥 같은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조금 더 표현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꼭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요.

또 먼저 부모님을 하늘로 보내드린 분들은요, 그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조용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부모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한 김요한의 곡이었습니다. 네, 이 가사 한절 한절이 정말 은혜가 되죠.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모두에게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부모님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듯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을 쏟아붓고 계셨던 거죠. 어릴 때는 몰랐죠. 아침 차려주고 깨워주고 기다려주시고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들까지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니까 더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부모님 눈에는 그냥 자식인 거잖아요.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좋고요. 따뜻한 문자라도 꼭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보는 따뜻한 어버이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신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따뜻하게 함께하길 바랄게요.

네, 손경민 진아의 찬양으로 주의 가정 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입니다. 라고 6975번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로 인해 감사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지며 또 그 감사의 고백들도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사연 참여 게시판에 또 남겨주셨어요. 4218번님. 아,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면서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도전도 받고 합니다. 예전에는 잘 들었는데 일하면서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대학생이어서 같이 보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아이들과 톡으로 소통하며 또 극동방송 통해서 받게 되는 말씀들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주셨네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일하면서는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래저래 틈을 내서 또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또 감사하게 되네요. 네, 예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9192번님 또 기도 제목 진심을 담아주셨는데 네, 아멘입니다. 7388번님도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부모님 뵈러 가고 있어요. 라고. 와, 네. 오늘 연차 내고 또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 토, 이렇게 또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찍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2847번님.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했더니 괜히 민망하신지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 끊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안 하면 진짜 오랜만에 하려면 더 어색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말은요, 듣는 이에게 정말 큰 힘과 행복을 주는 말이잖아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오늘 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부모님 두 분 하늘나라 가신 지 꽤 됐는데요. 부모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울컥하신대요. 9072번님. 오늘은 부모님 사진 한번 꺼내보며 이 그리움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리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또 그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기쁨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1286번님, 전국의 부모님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3491번님이 더 건강 나빠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마음 담아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네,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함께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나와 내 가정이 모두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주님의 복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이었는데요. 너무 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니까 또 감동이 되죠.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였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함께한 힘찬 라디오 이 시간도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그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께는요.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마음껏 이때를 또 감사함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보고 싶은 우리 그리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요. 오늘 그 감사와 그리움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을 아끼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주님 덕분에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첫째, 내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해요. 때는 아홉째 달 20일, 즉 11월에서 12월 사이인 한겨울 우기였어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해요. 이들이 떨었던 이유는 단순히 추위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마음에도 죄책감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백성은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고해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에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더했으니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백과 찬양이란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며 맺고 있던 부적절한 관계까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죄를 입으로 시인하며 자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죄를 끊어내는 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가 자복함으로 끊어버려야 할 죄와 부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둘째, 회개를 입에서 몸으로 옮겨야 합니다. 에스라의 선포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라고 해요.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러고는 13절과 14절에서 현실적인 건의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 만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각 고을의 지도자들을 세워 이 일을 처리하자 하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 차근차근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듯 죄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다루는 일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형식과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고 해요.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세력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일을 하는 자리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대다수는 에스라의 요청에 동의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지도자와 회개하는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저 입술로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담당할 책임자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끊어야지, 돌아가야지, 결단하고도 의지와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열심과 성실함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내 힘을 빼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학 중에도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늘어가는 빚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없었어요. 내가 덜 노력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말에 교회 지체들은 양육 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해 주었지요. 훈련 6주차 즈음 담당 교사님이 갑자기 자매님은 참 성실하고 바른데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아픈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여쭐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고백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해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바로잡고자 족장들을 세우고 3개월 동안 차분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요. 자기 열심이 넘치는 저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지금은 힘을 빼고 기도하며 묻고 갈 때야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과정이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저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교회 지체들이 고민을 나눌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 생각이 자꾸 튀어나올 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 백성의 제안대로 에스라는 각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라고 해요.
에스라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각 가문의 상황을 잘 아는 대표자들에게

0: 실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백성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추진했어요.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약석 달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조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핀 거예요. 조사가 완료된 날은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조사를 마친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은 죄의 청산이 곧 새로운 출발이란 걸 보여줍니다. 회개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씻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에스라서 묵상도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죄인의 목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를 끊고 회개함으로 성경에 찬란히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지요. 이처럼 죄를 끊고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도움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가운 빗속에서 떨며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는 현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세상과 통혼하며 입술로만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뿌리박힌 죄악된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공동체 내 죄를 끊임없이 고하며 공동체와 함께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씻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따라 사는 본을 보임으로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도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0: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1: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평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0: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1: 네. 네.
2: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0: 2남 2녀고요.
2: 3남매?
0: 4남매.
2: 4남매?
0: 2남 2녀.
2: 와.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0: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2: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보이는데.
0: 많아요 목사님.
2: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0: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2: 네네.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0: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2: 오빠 친구.
0: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2: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0: 아니 늘 좋은 오빠였죠. 어,
1: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0: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와,
1: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0: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1: 네. 네.
2: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0: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2: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0: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1: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네.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0: 네.
1: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0: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과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1: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네.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1: 네.
0: 네네.
2: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0: 네.
2: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0: 네.
2: 무슨 의사예요?
0: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2: 정형외과?
0: 네네.
2: 뼈 부러지고 그런데
0: 고쳐지고.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1: 시청역 성모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네.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0: 그러면 저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1: 네네. 네.
0: 뭐가 네. 제일 잘해요, 남편이?
1: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0: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1: 맞아요.
0: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1: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1: 네네.
2: 네.
0: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네.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네. 결혼은 했어요?
1: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0: 벌써?
1: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네. 다 해외 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1: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 선수예요, 목사님.
0: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1: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생님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에너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2: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1: 네,
2: 네. 네.
0: 그럼 부모님들은?
1: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했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2: 와.
1: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0: 그럼 시댁은?
1: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그러셨군요.
1: 네네.
2: 네.
1: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1: 맞아요.
2: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1: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1: 네.
2: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1: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아우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0: 교회 가기 시작했고.
1: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0: 아니 그러면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1: 네.
0: 무슨 뭘 가르쳤어요?
1: 제가 영어 영국을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0: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1: 네.
0: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1: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쩍부쩍 정신없이 살았죠.
0: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1: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2: 아.
1: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게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0: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1: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0: 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0: 아니
1: 외웠어요?
0: 한국말로 외우죠 항상.
1: 한국말로? 그러면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친구 중에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분야별로 매일 주는
0: 1180
2: 구절을
0: 구절, 그러니까
2: 외우시는 거예요.
0: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바쁘니까. 나 그거 보면서, 나는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저 장미꽃 위에
0: 이슬.
2: 이슬.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2: 찬송의 가사, 메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3: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아, 것이다 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런데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아,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3: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3: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필리그림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네, 뭐
3: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네.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수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

0: 만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1: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우도 나누시고
0: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1: 그러세요?
0: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1: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0: 맞아요.
1: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0: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도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0: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예수님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0: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0: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네. 슬픈 마음은 이 세상.
0: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0: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0: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0: 같이 기도하는 기도 팀들이 있어요?
1: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조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2: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는 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울다의 저자 제럴드 시처는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한순간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신학자였지만 큰 상실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처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때 시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이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슬픔으로 울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경학자 존 헤딩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매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까닭에 우신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가 이제 곧 생명을 다시 얻으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는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학자 존 헤딩은 마르다 믿음의 부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그 말 속에서 그녀가 아직도 믿음이 결여된 채로 현재의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려 한다는 생각을 그녀는 하지 못했다. 여기에 쓰인 동사 오조는 참기 어려운 냄새가 풍겨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인 부패의 과정이 벌써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마르다는 참기 어려운 냄새로 부패가 시작된 현재 상황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보는 것은 무덤의 돌과 무덤 안에 죽은 나사로였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돌을 옮겨놓은 무덤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도록 청하기 위해서나 그분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로 동인 채로 묶여 있는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묶여 있는 마르다 역시 슬픔과 절망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현장을 본 후 과거에 묶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0: 를 살리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지금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날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고백처럼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을 바라며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는 사고의 순간을 되새기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과거의 슬픔 자체가 제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날 시처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시처는 죽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났기에 마음속 무거운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구경만 하실 뿐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슬픔으로 인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도록 의도되지 않았고 이 병으로 인해 권능의 역사가 승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 떨며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고통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초장동 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 2층 본당에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유튜버 박유의 간증과 함께 청년들과의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361-99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홀에서 고신대학교 음악과 제47회 춘계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990-22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민족이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도 암송해서 가르쳐온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세계 경제를 배후에서 좌지우지 주무르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어떻게 유대민족이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모든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교육의 근간 핵심이 바로 쉐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이 오늘 본문인 쉐마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은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라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내 자녀를 좀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보입니다. 지금 자녀의 모습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지금 자녀의 모습은 나를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 인생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일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최고로 여기고 제일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 자녀는요, 많은 경우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 사람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오냐오냐하게 키우면요, 자녀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1번, 부모 2번, 자기는 3번이라고 하는 영적 위계 질서를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경외라는 게 뭡니까? 좋아하면서도 참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준다?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 동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보세요. 또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족하게 지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생명은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요, 출세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물질로 지루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둘 수만 있다면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둔 사람이 물질을 부정하게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지내길 원하고 이 명예를 얻길 원하고 물질로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못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여주는 교육이라면 두 번째는 들려주는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으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롭게 새긴다 또는 반복해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화살촉을 갈 때에 화살촉을 뾰족하게 갈 때 쓰는 단어가 샤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적당히 한번 해가지고 그 말씀이 애들 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모든 걸 신앙 교육의 기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학교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자녀 신앙 교육의 1차 장소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갈 때,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속상해할 때에, 친구와 싸우고 왔을 때에,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에, 무언가 갖고 싶은 막 욕심이 생겼을 때에, 이 모든 순간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모는 말씀과 삶의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작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 감사기도, 감사 제목 나누는 거 하나, 말씀 한 구절, 잠자기 전 축복기도 해주는 거,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샤난되는 시간, 새겨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될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여주는 교육이라면 두 번째가 들려주는 교육이에요. 세 번째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생활 가운데 지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집 문설주에 매지자라고 하는, 발음에 따라 매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매지자라고 하는 양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통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통 겉에는 영어의 W자랑 비슷하게 생긴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 샤다이의 처음 출발하는 첫 번째 자음이 바로 그 신이라는 자음이에요. 그 새겨진 통을 집에서 나올 때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 자주자라고 하는 그통 안에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새겨진 성경 구절이 그 통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가정의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정에 흐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정의 가운으로 정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이방의 부모들이 그때마다 감동된 말씀을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식탁에 가족의 감사 기도문 또는 가족의 공동 기도 찬양, 식사 기도 찬양 같은 걸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부른다든지 차 안에서도 은혜로운 찬양을 흘러가게 만들고 차 안에서도 간증을 나누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깨우쳐줘라,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설렁설렁하지 말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가정이고 부모이다. 세 번째, 신앙생활이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가정환경과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서 생각의 폭을 좀더 넓힌다면 부모가 해야 될것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해야 될것네 번째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게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요, 성적과 성공을 신앙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많은 가정의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의 성적과 대학 입시와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할수 있는 많은 도움으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수학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영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적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 부모들이 해서는 안될게 있어요.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신명기 6장의 교육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샤나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성의를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먹히는 것 같대도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강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해요. 너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가 커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경우는 그 뿌리에 어릴 적 신앙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조급함, 기다릴 줄 모르는 것, 아이의 있는 모습 그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않고 당장에 바로잡으려고 강압적으로 혼내고 야단치고, 그때는 아이가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지만 이제 자아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때는 부모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목사의 자녀는요, 반반입니다. 잘 되면 아주 잘 되든지, 안 되려면 아주 안 돼가지고, 목사의 자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 교육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대안학교에 10명을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대안학교에 10명 보냈어요. 나중에 졸업했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할수 없이 다녀요. 알고 봤더니 걔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 아들과 함께 10명이 그 대안학교 갔는데 다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잘못하면 벌을 주는데 벌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10번 써오기. 로마서 예워오기. 지긋지긋한 거예요, 애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벌 주는 도구로 쓰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중고등 뭐때 수련회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치사하게 그한 글자 틀렸다고 땡 다시. 그래가지고 맨 뒷줄 서가지고 또 다시 외워야 되고. 나중에 저도 배운 대로 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보여주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거는요, 보여주는 모습과 말이 똑같아야 돼. 말과 사는 모습이 다르면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너무나 온유해. 근데 집에 가면요, 거칠어. 집에선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막 못된 말을 막 거친 말을 막 해버려요. 그걸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 잘 듣고 왔는데 집에선 부부끼리 싸워요. 부모가 싸우면요, 아이들은 불안해서 집에 들어올 생각이 안 생겨요. 아이들은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본능적으로 눈치챕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삼척이 있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삼척 말고요. 첫째는요, 다 아는 척.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지식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가방끈이 길잖아요. 더 많이 배우잖아요. 인터넷 디지털을 더 잘 알잖아요. 때문에 부모는요, 아이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 줄래? 자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해선 안 될 척이 있어요. 잘난 척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난 척하면요, 애들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잘난 척하는 그것이 아이가 사회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심어주는 건 좋은데 교만을 심어주면 안 돼요. 프라이드,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지만 우월감을 심어줘서는 안 돼요. 부모가 그냥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애들도 그걸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제가 살면서 많이 보는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가 진짜 겸손하다면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척하면 위선으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합니다. 실수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부모를 자녀는 사랑하게 돼요. 부부가 싸울 수 있지요. 부부 싸움 후에도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못 볼 걸 보여줘서 미안하다라고 자녀에게 용서할 줄 아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진실된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산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 목사님이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고 한 이야기예요. 그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교회가 너무나 싫대요. 주일만 되면 부모님이 억지로 자기를 교회에 끌고 갔는데 집에만 오면은 아버지는 맨날 어머니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그냥 막 두려워서 절절매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대학교에 가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때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벽에 나무 십자가 조그만 게 걸려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자 차근차근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하게 기도해 주는데 옛날 자기 교회에 갔을 때 은혜 받았던 생각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여보 오늘 참 맛있네. 여보 음식 잘 만들었네. 솜씨 정말 최고야. 정말 수고했어.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해주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과 비교가 되면서 그날 저녁에 그

0: 청년의 마음에 천국이 이런 곳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온 가족이 짧은 성경 구절 함께 읽고 느낀 점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면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비가 오고 무지개가 떠요. 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참 예쁘게 만드셨네.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두려워해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차량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아들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다투었어도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의 문설주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라. 그리고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삶으로 실천해주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의 인생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은 완벽한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은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

크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예쁘게 한번 고백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워드립니다.

우는 라디오 새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그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쯤 이제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 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

0: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깨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쵸?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아,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아,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우리
1: 네.
0: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그냥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0: 네.
1: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아,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1: 초등학교
0: 찬송가도
1: 저학년 때까지?
0: 듣고 초등학교
1: 네.
0: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1: 아, 네.
0: 아,
1: 아,
0: 모르셨어요?
1: 그거는. 네, 그거는 잘 몰랐어요.
0: 아,
1: 그냥 극동 방송이 있는 건 알았는데,
0: 극동
1: 거기
0: 방송이
1: 기독교.
0: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교회.
1: 아,
0: 예.
1: 네.
0: 예수님 이렇게 알리는 방송. 근데 우리 이제
1: 네.
0: 우리 김수남 숙모님께서 교회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예.
0: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1: 네.
0: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듣고 계셔서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선물.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1: 네.
0: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쵸?

0: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1: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0: 네네.
1: 네, 같은 유산균으로
0: 같은
1: 해주세요.
0: 유산균.
1: 네.
0: 같은 유산균. 자, 우리 숙모님 유산균 좋으실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숙모님.
2: 네.
0: 어떻게
2: 안녕하세요.

0: 아니요.
1: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우리 숙모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 건 거예요. 네.
0: 네.
1: 신기하죠?
0: 네, 그러네요.
1: 목소리는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0: 아, 네.
1: 많이 출연해 본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0: 아, 네.
1: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0: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1: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2: 예.
1: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요. 있잖아, 전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1: 우리 이시은님,
0: 네.
1: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0: 아,
1: 우리
0: 네.
1: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었을 때요?
0: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1: 네네.
0: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1: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0: 네.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0: 네.
1: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0: 천국이요?
1: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0: 네.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환길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1: 아멘.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나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1: 생각은
0: 주에, 오케이.
1: 했는데.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0: 예.
1: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1: 네.
0: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그리고 숙모님,
1: 네.
0: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1: 네.
0: 주한 주는 숙모님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1: 혼자도 잘갈것 같아요.
0: 잘갈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1: 네, 시은이를
0: 다행이고.
1: 믿어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 네네네네네.
0: 울산 극동방송 통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1: 네네,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예.
1: 언제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1: 네.
0: 김수남 권사님 너무
1: 네.
0: 고맙습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1: 네.
0: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0: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님
1: 꼭
0: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1: 꼭
0: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 봐 토부어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갔다 갓길에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갓길에 대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네.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갓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분 다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갓길에 네.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다가갑니다.
0: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주차합니다.
0: 예,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네. 저희 극동방송에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네. 예.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고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에서 밀었어요.
0: 아, 부산에서? 부산에서?
1: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네.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2: 됐습니다.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네. 네. 자, 네.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2: 김미자.
0: 김미자.
2: 예.
0: 김미자.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부각

0: 삼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그러면 저 유산균.
0: 유산균.
1: 예.
0: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2: 네네. 쓰는 게
0: 아, 쓰는 게
2: 있어가지고요.
0: 있어가지고, 유산균.
1: 네.
0: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1: 저는 아내하고 같이 다 하려고요.
0: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1: 예.
0: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1: 처제가 좋아할 게
0: 뭐가
1: 뭐가
0: 있을까?
1: 좋겠나니.
0: 뭐가 좋을까? 자, 우리 처제.
2: 네.
0: 처제는 뭐가 좋아요?
2: 좋아요.
0: 예?
2: 김부각 먹겠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2: 네.
0: 우리 미자님.
2: 네.
0: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2: 아니요.
0: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2: 네.
0: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네.
0: 그것도 전국 생방송.
2: 그러네요.
0: 네.
1: 처제한테 고마워요.
0: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방송도 타고. 근데
2: 예.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저는 떡동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0: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2: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0: 들을 시간이 없어서.
2: 직장 다니어가지고.
0: 어떤 방송인지는 아세요?
1: 네.
0: 어떤 방송이에요?
1: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그지?
0: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1: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0: 아는 편이에요.
1: 네.
0: 다녀봤어요?
1: 다녀보기는 봤어요.
0: 아내분은요?
2: 저는 안 다녔습니다.
0: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2: 네.
0: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2: 네.
0: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쵸?
2: 네.
0: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1: 아무튼 고마워.
0: 자,
1: 항상 생각해 주는 게 고맙지요. 그게.
0: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속 얘기를 할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예.
1: 저도 처제한테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얻고 댕긴 거는 그런 게 기억 많이
0: 아이고,
1: 나지.
0: 그래요. 업고 댕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1: 안 그래도 항상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0: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 네.
0: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1: 천국.
0: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0: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1: 해보셨구나.
0: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네네.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1: 네네.
0: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1: 네.
0: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교회 다니시라고.
0: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그게 힘들다나 어차피 핑계인데.
1: 네네.
0: 참 이 살아가면서 이 말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몰라도
1: 네네
0: 마음은 항상 있죠.
1: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저희 교회도 천지인데.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일단 감사.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어?
0: 일단 3단까지 갈까요?
1: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0: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1: 천천히.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극동 방송도 오래됐지요.
1: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0: 네.
1: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일단은 뭐 소개를 받아보는 게
1: 알겠습니다. 좋겠죠.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 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네.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1: 구원해 주시고.
0: 네.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내
1: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0: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래 오랜만이지. 네. 항상 건강하고

0: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님 오늘 이렇게 네.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형부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 분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네.
1: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루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학문으로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우리의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8년, 138년이 됐어. 이 대학들이 생기고 MDB라고 하는 3년제가 생긴 것이 43년이 됐어. 그러면은 138년에서 43년을 빼면 몇 년이요? 95년 동안은요. 무인가 신학을 했어. 무인가 신학. 성경 공부를 했어. 성경 공부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해서 관주를 보고 대지를 찾고 제목을 찾고 기도해서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뚝우뚝 십자가가 섰어. 신학자가 몰려들어와서 다 불이 꺼졌어. 그러면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지식으로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 초대교회도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300년, 700년 뒤도록 신학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개혁자들도 그것을 배척했어요. 교리, 경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서 영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조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학문으로 적을 수 있느냐. 기도 목사는 영적인 무장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이끌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서 다시 새김질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신학을 학문으로 시작해서 학문으로 끝난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책이 되지만 신학을 학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0: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의 사랑이 온 천하에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때에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분 좋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카네이션 챙기신 분들 계실 거고요. 용돈 드리면서 괜히 더 뿌듯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전화라도 빨리 드려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멀리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웃으시고요. 더 많이 표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감사의 마음만큼은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그가 계시네 러브타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독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가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딱 맞춤 말씀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양 세 마리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뒷짐을 지고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엄마 양에게 아이들 양이 카네이션인 꽃다발을 건네주고 있는 그런 귀여운 말씀 카드입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음껏 나눠보시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9507님께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믿음을 얻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요. 저 지금 건조기 돌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나눠주셨네요. 네, 건조기 돌리시면서 방송까지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0742님께서도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또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가봅시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4549님께서요. 믿음으로 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 사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꽃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을 사가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와, 오늘 여러분 카네이션 많이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또 선물해 드렸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서울에 있는 꽃집에 전화를 해서 꼭 시간 맞춰서 배송해 주세요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이치치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저는 지금 성전 꽃꽂이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참 꽃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으로 혹시 장식을 하셨을까요? 또 궁금해지네요. 마음껏 남겨주세요.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9671님 그렇습니다. 마음껏 기분 좋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네요. 육신의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고피디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분 좋게 따뜻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형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시크 샴푸를, 식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판판라인에서 수경식물을,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쿤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선물이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청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으로 이어가는 코너 찬양 이어달리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는 시간인데요. 이 코너의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앞사람의 신청곡 찬양 제목에 이어서 뜻이 이어지도록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찬양들을 연결해서 제목으로 은혜로운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다음에는 주께 가까이, 또 주께 가까이 다음에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찬양들이 신청곡이 이어지면요. 세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가까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찬양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또 은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 누군가의 기도로 또 누군가의

작가의 고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할 때 마음은 새 힘을 얻고 또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이어달리기 첫 주자가 될 찬양, 제가 먼저 선곡을 했는데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첫 주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가사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이 이어질 찬양을 문자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 또 가족과 함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담긴 찬양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어지는 찬양 제목들도 좋습니다. 오늘 찬양 이어달리기 할 때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센스 있는 찬양 연결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피아50의 찬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이어달리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16시 1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찬양 이어달리기, 여러분의 신청곡을 릴레이로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이 코너의 규칙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사람의 신청곡 찬양 제목에 이어서 뜻이 이어지도록 찬양을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첫 주자가 된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가족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고백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한 문장을 만들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또 신청곡들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또 수경식물, 김부각 선물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주자가 된 찬양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었는데요. 가정의 달 맞아서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집, 가정에 관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을 담은 찬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9016님께서요. 수원에서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믿음으로 살겠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9671님께서는요. 다음 찬양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올려주셨고요. 9507님은 어머니의 기도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4098님께서는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채팅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찬양 어떤 찬양으로 이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날,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첫 찬양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었고요. 다음에 이어질 찬양을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이어가는 시간 찬양 이어달리기 시간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묵상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서요. 어떤 가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싶은지 또 이 찬양을 신청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는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많은 방송가족분들께 더 자유롭게 더 넓게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선곡할 때 더 참고해서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에 이어서요. 다음 찬양은요. 9016님께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음으로 손경민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갈 텐데요. 이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 이어서 어떤 찬양으로 또 이어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이어달리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청곡 제목을 이어 하나의 은혜로 문장을 만드는 찬양 이어달리기 코너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오늘의 첫 주자가 된 찬양에 이어서 믿음으로 살겠네 9016님의 신청곡 손경민의 찬양으로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믿음으로 살겠네까지 문장이 완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줄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찬양 제목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제목 여러분 문자로 채팅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찬양들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9672님께서는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4098님께서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4177님, 크록스의 찬양 주님의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도 올려주셨네요. 또 9507님께서는요, 생전 엄마와의 시간 속에서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참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756님께서는 저는 시댁 친정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어버이날이 후회만 남는 기념일이 됐네요.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어버이날 선물을 권사님들께 전달해드리면서 나름 뿌듯한 섬김이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후회만 남는 기념일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버이날 선물 다른 분들께 전달드리면서 뿌듯한 그런 하루가 됐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4177님은요, 주님 일하시네 허찬미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707님께서도요, 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네, 어린 시절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가정예배 시간이 그립습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린 시절 함께 모여서 어머니가 인도해주시는 가정예배 시간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9672님께서는요, 다음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분께서 많은 신청곡도 보내주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어버이날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은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한 문장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화장품, 수경식물, 김부각 선물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또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707님께서 어머니가 인도하시던 가정예배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0742님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꼭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찬송가 559장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찬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성진의 음성으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이어달리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청곡 제목을 이어 하나의 은혜의 문장을 만드는 찬양 이어달리기 코너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첫 찬양으로 시작된 찬양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정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주자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찬양에 이어서 9016님께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눠주시면서 믿음으로 살겠네 손경민의 찬양으로 이어갔습니다. 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완성진의 음성으로 찬양을 이어갔는데요. 0742님께서도 신청해 주셨고요. 2707님께서도 어머니가 인도하시던 가정예배가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두 분의 신청곡 찬양으로 이어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연결해 주신 9016님, 2707님, 0742님께 추첨 후 선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9672님께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사이치시님께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충만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크룩스의 음성으로 주님의 사랑 찬양이어서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함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이어달리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에 이어서 9016님의 신청곡 믿음으로 살겠네 또 찬양에 이어서 2707님과 0742님의 신청곡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세 곡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은혜로운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9016님, 2707님, 074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또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874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9672님께서는요. 이어달리기 선택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4277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0742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통해서 가정의 달을 흠뻑 느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과 감사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 감사와 사랑을 부모님과 또 가족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표현을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생전 어머니와의 시간, 추억합니다.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포유의 음성으로 어머니의 기도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가정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부담과 실망을 주는 곳이 될 때도 있죠. 아버지는 외롭고 어머니는 자책하며 자녀들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할 가정에서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그 전에 부모 자신의 선생이 되라는 말도 합니다. 온유하고 친절하면서도 엄격하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성경을 사랑하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부모님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많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부모, 사랑스런 자녀가 되는 노력을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나무라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을 존중하며 아랫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께 이웃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아마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제발 설교 제목 좀 이렇게 안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아마 거의 유사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쁜 놈들아, 사실 더 세게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자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상한 놈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선 사역자가 헌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넘어서면 나는 일을 안 한다, 못하겠다, 아니면 월급을 더 달라. 아마 기가 막힌 일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계속 살아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놈들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는데 천국 반대길로 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매우 위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했는가? 첫 번째로는 남원북철적 염심 때문에. 이 남원북철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의 방향이 분명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퀴 자국은 어디로 나 있냐면 북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끌고 갔으면 남쪽에 길이 나야 되는데 북쪽으로 갔다는 건 거꾸로 뒤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쪽으로 길이 난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기 위한 열심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세모 멱자. 세모라고 하는 건 털을 씻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털까지 씻어가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보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저놈들 뭐 잘못하나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모멱자적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매독환주적 열심입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어느 한 상인이 진주를 파는데 잘 팔기 위해서 포장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한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고 상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매독, 나

0: 아무 상자를 사고 환주, 진주는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사러 왔는데요? 진주 사러 와서 뭐만 사갔어요? 나무 상자 사간 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이야기가 딱 그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이 있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람이 만든 전통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뭐 물어보나 마나예요. 당연히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성경책을 타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타낙이라고 하는 건 토라, 네빔, 캡트빔의 악불자를 따서 함께 만든 이름이에요. 타낙. 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네빔은 예언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말하고, 캡트빔 같은 경우는 성문서, 지혜를 담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뭐 토라가 다섯 권이고 네비임이 여덟 권이고 케투빔은 열한 권이네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몇 권이에요? 총 다 합하면? 24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이었는데 왜 24권이냐? 뭐가 빠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을 지금 우리는 소예언서가 짧게 짧게 나누어져 있지만 트라이 아샤르라고 해서 이 구약성서의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성서 타낙 안에는 12개의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같은 경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도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순서는 좀 다르기는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성경의 순서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타낙, 이 구약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함께 읽었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풀어 설명해 놓은 책, 타나크의 해설서가 미드라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반복하다, 가르치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미시나에 보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 원리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담아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전 전통, 미시나를 조금 더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담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제일 읽기 쉬운 책은 뭐냐면 탈무드가 되겠죠, 그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함께 읽곤 했는데 타낙,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 넷 중에 어떤 책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혜자들을 통해 주신 타낙,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펜테스라고 하는 버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포, 멀리라는 뜻과 히메이스라고 하는 던져두다, 그러니까 멀리 던져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 멀리 던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라테이에테라고 하는 표현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력, 힘, 이거는요 갖고 싶잖아요. 장악하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멀리 던져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꼭 붙들고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가 1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0: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 오.

0: 성경 타나크의 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하고 그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될 도리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존재, 존경할 만한 존재.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한 그분이니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출애굽기 21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0: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다. 저주라는 게 뭘까? 본래는 뭘 하라고 그랬죠? 공경해야 되는데 저주한다. 이건 둘이 다른 말이에요. 반대말입니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저주는 그럼 뭘까요? 가볍게, 갈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저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길 때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다?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다? 그런 인간들은 죽여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새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 그런 이상한 놈들이 있으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치리해야 됩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질서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윤리가 깨지면 나머지는 다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패역한 짓을 할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도 이상한 자녀들이 많은지라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들 눈치 살피느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말자, 이게 형제들 안에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살피느라 진땀을 뺍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져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의 헌신,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나중에 부모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한시하고 불편해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교적 불효의 태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켜? 진짜 믿음 없는 놈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고르반 이야기를 꺼내세요. 고르반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여기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항상 어디에 자주 쓰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양식이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항상 제물을 가져갔어요. 뭐 소를 가져가든 양을 가져가든 비둘기를 가져가든.

그런데 그 가져갈 때의 예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가져가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민수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다 지었을 때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헌물이 필요하니까 이 헌물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강대상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할 텐데 이걸 갖다가 놓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당신께 드리니 당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할 때죠?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난 직장 다닌다. 여러분들은 직장 다닐 때 언제 노인종 집사님 집사님은 언제 집사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칭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칭찬만 해주면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함께 그에 따른 성과급을 주든지 연봉을 올려주든지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가치 있는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는 나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줘요. 나한테 100만 원만 주는데 이 회사는 나의 가치를 보고 10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왜 거기 가죠?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부탁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싫은 거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했던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이미 바쳤다, 드렸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이 한마디에 그냥 껌뻑 죽는 거죠. 아이고 안 되겠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척 결심한 거죠. 이 말이 되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고르반 제도를 선물하셨을 때 이러라고 이 제도를 선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 같다. 이 마음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에게 찾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르반, 내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신 그 고르반 제도가 그와 같은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을 말씀을 모르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으면 그 약속은 깨뜨리면 안 된다. 다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가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요만큼 재산이 있는데 제가 부모님 봉양하는 일이 귀찮고 싫어가지고 이걸 고르반 외쳤어요. 그러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예물이니까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전된 겁니다. 그럼 나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야 맞는데 이걸 또 자녀들은 사용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권 해석을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코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서원할 때 이 재산에서 내 부모가 얻을 유익은 고르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사용권 중에 절대 못 건드리는 것 요거는 부모님께 드릴 그 정도만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0: 안 됩니까? 저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좋은 법, 양법일까요? 나쁜 법, 악법일까요? 진짜 악법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까? 분명 이 고르반, 변질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이 율법 적용 사례를 꾸짖고 혼냈어야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서도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은 이 잘못된 법 적용 사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게 틀렸어요. 그런데 이걸 막 응원하고 지지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일을 하면 찾아오는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말에 힘이 있었거든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정답이 돼요. 부유한 자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재산 증식을 잘 했고 근데 부모님께 이걸 좀 드리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어떤 서기관한테 물었더니 서기관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르반 당신 자녀가 다쳤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손을 못 댄다. 민수기 30장에 의하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신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다.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유한 자녀들 이러한 판결을 받고 고맙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잖아 누구 서기관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결과가 7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1: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0: 너희들이 전한 그 전통, 고르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 경경의 말씀을 폐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법 적용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누군가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이걸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다 들춰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놈들, 믿음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가 이상한 놈들이야. 고르반, 그 잘못된 법 적용 사례를 가지고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들아.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표현 있잖아요. 딱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진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손 한번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 뒤에는 똥이 엄청나게 묻어있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놈인 거죠. 그런데 겨 묻은 개에게 야 냄새나 냄새나 누가 더 냄새나는데요? 자기들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으며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다 지켜올 만큼 그냥 겉으로 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상한 놈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에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도 못 들여보내는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강력히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도 안 지키면서 나는 건 다른 건 엄청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 나쁜 놈들아 이상한 놈들아 라고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아침에 7시에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아빠가 할 설교 본문 그리고 내용 중에 요 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부모님께 문안드리기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무난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했다 그랬어요. 무난하십니까? 이것만 충분하죠. 뭐 멀리 있는 애들이 이러면 된다. 저희 딸은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전화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셋 로그라고 최근에 어플 하나가 나왔는데

그 동영상을 찍으면 딱 2초만 찍히고 그냥 곧바로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문안인사 할 테니까 괜찮냐고 했어. 그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문안인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문안인사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겠더라. 두 번째로는 어버이날 꼭 고르반 현금으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죠? 그런데 꼭 현금으로 얼마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아내하고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고르반은 사랑의 마음의 표현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됩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평상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고 그냥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경받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꼭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 가능하면 5월 중 한 주는 반드시 부모님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기.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의무예요. 5월 한 달은 무조건 여러분 부모님 교회로 가십시오.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은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막 여기 있는 분들 다 부모님한테 가시면 성가대가 없어지니까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듬성듬성 빠져도 괜찮아요. 다음 주는 무조건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교회 가서 헌금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응원하시면 진짜 좋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왔다고, 목사님인데 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일날 제가 없으면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그럴 수가 없어서 수요예배를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셔서, 여러분 주일날 가셔도 돼요. 가셔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만한 효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혹여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 말과 행동이 생각나거든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운하고 미안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건 부부관계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하나의 태도이거든요. 본래는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기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서울에서 목회 세미나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원목사님이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 저희 형님이 전화 왔습니다. 진짜 왜 하필 딱 이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나 엄마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 있는데 진짜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설교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 근데 엄마가 잘못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려와서 수정을 해서 5번을 긴급하게 추가했습니다. 5번은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에게 과한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아마 4번까지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퍼가지고 자녀들한테 보냈을 겁니다. 야, 오늘 설교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꼭 봐라. 네, 여러분 5번을 꼭 보시고 보니까 자녀들이 서운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과한 욕심과 기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녀들을 향한 부담이더라고요. 1번부터 4번을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중에 부모님의 과한 욕심과 기대가 결국은 가정의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1번부터 4번은 자녀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고 5번은 내가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본래 5번에는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늘려서 원래 5대 행동 강령이었는데 6대 행동 강령으로 조금 확장해서,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래야지. 근데 그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부에 이렇게 딱 찝혀 있는데 이건 왜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뭔가 들을 수 있는데 버려두라 헌금. 이전에 룻기 설교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추수 때 일부 이삭을 버려두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버려두라 특별헌금 이렇게 쓰시면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를 하냐? 액수도 정해드립니다. 10,000원. 10,000원 이상은 아예 안 받습니다. 아니 돌려드릴 거예요. 아니, 하지를 마세요. 10,000원만 딱 하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각각이,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5월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꼭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스테인플러를 찍어서 드렸어요. 이걸 또 버리고 갈까봐 제가 꼭 찍어서 드렸어요.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넣으셔서 다음번에 가져오시면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에 사역복으로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 방망이나 알라딘 주인이 램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생산이요 공급입니다. 기도는 비상구입니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주는 버팀목입니다. 기도는 기적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기도는 백지 수표입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입니다.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부산 극동방송과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2: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성경의 무림고수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는데요, 성경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골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아주 치열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방해가 있고 또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내 안에 예리하게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무림고수는 전라도 광주에서 또 이곳 부산까지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수백 구절 이상 품고 계시다가 성령께서 떠오르시게 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수천 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중에 상당수를 지금 이미 교회 등록을 완료시키신 전도왕 홍공숙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실 때 장로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어떤 댓글이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꼭 우리 장로님 보시면서 오늘 은혜받고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오늘 정말 귀한 전도자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지내온 지 세월이 적지 않지만 뵐 때마다 그렇게 큰 도전을 받고 장로님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이시고요. 아, 전도가 본업이다. 일평생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다. 아,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성경 암송의 대가 그리고 출동 전도. 전도해달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갖고 섬을 건너가서 어르신 전도해달라 그러면 그분 원하는 또 맛있는 음식을 해가시고 정말 전도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니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장로님 말씀 바로 듣는 게 좋습니다. 홍공숙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전도자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장로님.
1: 네.
0: 사실 진작 무림고수 부산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거리가 또 가깝지 않아서 네. 엄두를 못 내던 차에
1: 네.
0: 부산에 또 집회가 잡히셨다고요.
1: 네. 네, 오늘 집회가 또 있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0: 예, 네. 세신자 전도 집회 또 강사로.
1: 네, 네.
0: 그 전국 각지에서 집회 네. 요청이 많이 있죠, 장로님?
1: 네, 많이 있습니다.
0: 그 다 소화하기가 힘드시죠?
1: 이제 특별히 저희 네. 담임 목사님 네, 결재하에 네. 저희 교회가 우선이고요.
0: 네.
1: 저희 교회 예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해서 네, 허락한 데만 가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장로님이 하도
1: 네.
0: 집회 요청이 많다 보니까
1: 네.
0: 교회에 공문을 접수하면
1: 네.
0: 담임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1: 네.
0: 홍장로 가세요 그러면 가시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교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는 거고
1: 네 우리 교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네.
0: 자, 오늘 방송 나가고 뭐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1: 네.
0: 홍장로가 간다라는
1: 네.
0: 극동방송
1: 네.
0: 출동 전도 프로그램을 13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이게 어떤 프로예요?
1: 네,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을 하면서
0: 네.
1: 그래도 극동방송인데 전도, 복음전파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0: 네.
1: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줄 사람을 찾다 제가 예, 당첨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나 이렇게 문자로나 사연을 주시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사연 주시면 대한민국 어디나 네, 어디나 출동해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가까운 교회 연결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방송 보시고
1: 네.
0: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전국에서
1: 네.
0: 막 이렇게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기도하고 가야죠.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0: 네.
1: 대한민국 어디든 네, 갈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제가 장로님 그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1: 네.
0: 기억에 남는 게
1: 네.
0: 섬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1: 네.
0: 이제 그 며느리가 신청을 했을 때
1: 네.
0: 뭘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전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1: 네.
0: 그럼 전복을 한 짝을
1: 네.
0: 장로님 돈으로 사서
1: 네, 자비랑으로 다닙니다.
0: 건너가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건 며느리가 보낸 겁니다.
1: 네,
0: 그러신다면서요.
1: 맞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딸이 보냈습니다.
0: 야.
1: 이렇게 하고 갑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1: 네.
0: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셨을 텐데
1: 네. 네. 네.

0: 혹시 잊지 못할 전도 대상자 또 아주 은혜로운 또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생각나시는 거 좀 소개해 주세요.
1: 사실 광주에서 여수까지는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네.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된다고 사연을 주셔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여수까지 네 번을 찾아갔습니다.
0: 네 번이요?
1: 네. 한 번 가도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그래도 사연 주신 분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네 번까지 여수를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네, 병중 세례 받으시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네 기독교장으로 장례 치르고 했습니다.
0: 아니 그 가족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네. 감사했겠어요.
1: 네네 그랬죠. 네 아드님이 사연 주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근데 절대 아들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으신 분이라 제가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완고하신 분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래도 기쁨으로 네 번까지 네 여수까지 찾아가서 결국 야.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감사하죠.
0: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0: 사실 뭐 장로님이 네. 출장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비량으로 시간을 하루 종일 쓰고 선물까지 사가시는 귀한 분인데
1: 네.
0: 아,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네. 감격 속에서 정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네요.
1: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예,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네.
1: 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0: 아멘,
1: 있습니다.
0: 아멘. 네. 그 장로님 전도가 본업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1: 네.
0: 사실은 광주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을 많이 아시는데
1: 네.
0: 아, 남편 회장님께서 이게 네. 중견 아주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기도 하신데
1: 네 맞습니다.
0: 할 일이 좀 많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일도 좀 보셔야 되고
1: 아니죠.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 진짜 매일 노방전도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전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그리고 전도가 너무 재미있고 23년째 본업이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전도할 때가 제일로 행복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전도대원들 주중에 다 훈련시켜서 같이 똑같이 야.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0: 아니, 행복해 보이세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 네. 매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꼭 보셔야 돼요.
1: 네.
0: 이게 지금 방송국 조명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얼굴에서 그냥 성령의 은혜로 광채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1: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0: 아멘.
1: 네.
0: 행복해 보이십니다, 장로님.
1: 네, 네.
0: 아, 장로님,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오신 이 전도 노트를 보고
1: 네.
0: 너무 감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1: 네.
0: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보이실 텐데 장로님이 조그마한 수첩 두 개를 들고 오셨어요.
1: 네.
0: 하나는 기도 수첩이고 하나는 태신자 수첩인데
1: 네.
0: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1: 네, 맞습니다.
0: 이 페이지에.
1: 네.
0: 그리고
1: 네.
0: 1929라고 써 있는데
1: 네.
0: 이 1929명이에요?
1: 네. 수년간 이렇게 태신자들 만나면 기도 수첩에 이름 써서
0: 네.
1: 지금까지 1929명의 명단이 지금 있어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진 것은 등록하신 분들이
0: 아 그래요?
1: 네
0: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1: 많이 했습니다. 네.
0: 와 지금 네. 이름들이 네. 여기도 또 첫 페이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써 있고요.
1: 네.
0: 이름이 쭉 한 페이지 가득한데.
1: 네. 한 페이지당 네, 51명입니다. 이게 지금
0: 아,
1: 한 페이지당
0: 그러세요?
1: 51명씩이.
0: 어, 네. 전원 분들 확실하시다. 페이지 끝에 누적 인원이 있어요.
1: 아, 네, 써놨습니다.
0: 1566명. 지금 네. 현재까지는 1929명이.
1: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정리한 겁니다.
0: 야,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노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1: 네.
0: 그럼 너무 놀랍게도 동그라미 친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한 거 정도가 아니라
1: 등록.
0: 교회 등록 기준으로.
1: 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저는 또 연결해줘서 등록하신 분들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가 쳐진 겁니다.
0: 네, 최근에 쓰신 지금 페이지에
1: 네.
0: 한 페이지 절반 정도가 이상이 등록이 좀 되어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장로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1: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쉽습니다. 네.
0: 저는 이렇게 기도 수첩에 이름 네. 써나가기 시작하시면서
1: 네.
0: 전도 대상자 중보기도 하신 건 몇 년이나 되신 겁니까?
1: 23년.
0: 23년.
1: 네. 하면서.
0: 그럼 이 지금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장로님 기도 노트에 이름 올려놓고 가장 늦게 전도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1: 네, 20년 만에 작년에 오신 분이 있었고요.
0: 아, 20년 만에?
1: 네네. 본인이 20년 만에 왔습니다. 장로님 만난 지가 20년 됐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30대가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직장생활, 주일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아하. 직장이 바뀌어서 이제 주일날 바뀐 곳이라
0: 와.
1: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장로님 기도 요청 해줘서 응답을 다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20년 야. 만에 오신 분, 17년 만에 오신 분, 10년 만에 오신 분은 많고요.
0: 아.
1: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0: 야.
1: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역사해 주십니다.
0: 아, 이게 한 5번 정도 전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할 사람은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1: 이게 그런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고
0: 네.
1: 저는 전도가 왜 쉽냐면 올 때까지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전도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0: 우리 장로님 수첩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명단에 네. 올라가는 사람은
1: 네.
0: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네요.
1: 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만
0: 네.
1: 그래도 제 수첩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야.
1: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네. 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중에서도 영접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0: 네, 네.
1: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 와서 등록할 때까지 기도하고 야. 있습니다.
0: 영접기도 한 게 끝이 아니고
1: 네네.
0: 교회
1: 교회가 등록까지 등록한 사람만 동그라미 쳐집니다.
0: 근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가 돼 있고
1: 네.
0: 그 제가 장로님 기도 생활을 깊이는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새벽 나가는 건 기본이고
1: 네, 매일 밤에도 기도하고
0: 매일 밤에
1: 집에 있으면은 네. 안 빠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0: 야, 그럼 교회 가서 매일 밤 기도하고
1: 네.
0: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1: 네.
0: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도 새벽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고
1: 네, 맞습니다.
0: 장로님 그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이분
1: 네.
0: 개인 신상도 다 기억하신다면서요.
1: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0: 네.
1: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딱 보면 이름이 다 기억나고요.
0: 와.
1: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모르죠. 어느 아파트 사신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년 만에 만났는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다 이름이 생각이 나요.
0: 딱 보면 기억이 나요?
1: 네.
0: 그 사람도 놀라겠네요.
1: 네.
0: 야.
1: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이래요.
0: 야.
1: 네.
0: 아니 수첩에 하나 더 있어요, 장로님.
1: 네.
0: 요거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고 뺄 겁니다, 이렇게.
1: 네.
0: 네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전화번호하고
1: 이름, 주소,
0: 이름하고 주소.
1: 예, 생일이 옆에가 왜냐하면 왜 꼭 나이와 생년월일을 적냐면
0: 이거 보니까 빨간색으로 72년, 67년,
1: 네.
0: 뭐 85년.
1: 네.
0: 이 태어난 연도를 지금
1: 네,
0: 보여주는
1: 네, 네.
0: 거죠, 이렇게?
1: 이 사람에 맞는 말씀과
0: 와.
1: 또 좋은 글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1: 반드시 옆에다가 제가 나이를 같이 해놓습니다.
0: 그럼,
1: 이름,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까지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저는 전도가 이제 80% 됐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대신자 현장 수첩이고요.
0: 와.
1: 지금까지 저희 집에 엄청 많은 태신자가 수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아서 못 갖고 오고 오늘은 가벼운 것만 가져왔습니다.
0: 가벼운 것만 갖고 오신 게 이 정도입니다.
1: 네.
0: 지금.
1: 네, 빨간 거 쳐진 건 등록한 사람들.
0: 이미 여기도 등록한 분이 있고.
1: 네, 네, 네.
0: 장로님 그 포도원교회 섬기시잖아요, 광주에.
1: 네.
0: 1년에 장로님이 네.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
1: 네.
0: 태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1: 아, 인도자들이요?
0: 네, 네, 네.
1: 해년마다 다르고요.
0: 네.
1: 작년에 보니까 네, 70몇 명.
0: 장로님 혼자?
1: 네, 1년에.
0: 와.
1: 네.
0: 그리고 포도원 교회가 아니더라도
1: 네.
0: 근처 교회까지 등록을 다 시키시는
1: 네,
0: 거 아니에요?
1: 네. 그거는 제가 등록수를 안 오고 여기에만 태신자 수첩에 있으면 빨간 거 동그라미만 칩니다.
0: 야,
1: 네.
0: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1: 가까운 교회 연결해 준 거는 네,
0: 네.
1: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또 등록 수첩이 있어서 6개월 이후에 세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0: 아, 세례까지?
1: 네. 세례까지 또 세례 받을 때 선물 다 해 주고요.
0: 네.
1: 매주마다 등록할 때 이름을 쓰고 하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네,
0: 야.
1: 이번 주에 누구누구 등록한 사람들 이름 다.
0: 네,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셔야 되겠죠.
0: 네.
1: 네.
0: 아, 전도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 네.
0: 일단 될 때까지 한다.
1: 네. 올 때까지.
0: 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 네.
0: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감동이 됩니다.
1: 네, 네.
0: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되는 게
1: 네.
0: 그 우리 장로님은 전도가 본업이라고 지금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1: 네.
0: 아침 저녁엔 기도하시고
1: 네.

0: 남편 회장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자네는 늘 밖에만 돌아다니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1: 아, 아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고 너무 그게 감사하죠.
0: 아 그러세요? 네.
1: 그래서 전도는 삶이다. 네. 에, 제가 어떻게 뭐 잘한 것이 아니고 네. 얼마만큼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남겨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 에, 우리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0: 아멘, 아멘.
1: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아무 말 안 하고 그 대신 열심히 남편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 다닙니다. 네네.
0: 새벽에 매일 회장님 출근하기 전에 네. 아침상도 직접 그 새벽에
1: 다 합니다.
0: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1: 네. 와. 그래서 일찍 3시 50분에 교회 갑니다.
0: 아 3시 50분에 네네. 교회를 가셔서 네. 기도 다 하시고 네. 또 일찍 와서 또 집안일 하시고 네. 그 남편 회장님이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직원한테 그런다면서요. 네. 야 예수를 믿으려면 네. 우리 집 홍장로 같이 믿어라 그러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0: 그러니까 집에서도 완벽하게 네,
1: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0: 아 이거 지금 1929만 보니까 완벽하세요 지금. 네. 숫자까지 지금
1: 자, 다 통계냅니다. 매일 만난 사람들 이름 쓰고 수첩에 이름 쓰면서 야. 특이사항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니까 이름만 네, 써도 네.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현재 어떻고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감사하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오늘 성경의 무림 곳으로 좀 오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장로님이 사실 이렇게 보면 한 3대나 5대쯤 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당대의 예수님을 네, 만나셨다고요.
1: 저희 친정엄마만 네, 예수 믿으셨고.
0: 네. 네. 그리고 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충분히 쌓였을 때 비로소 전도할 때 좀 강력한 힘이 되더라.
1: 네, 맞습니다. 자신감이죠.
0: 성경 말씀은 언제 이렇게 암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교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몇 절씩 주면서 암송해오라고 이렇게 그때 목사님들이 하셔서 네. 그걸 완벽하게 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암송이 너무 잘 되는데.
0: 아, 암송이 재밌어요?
1: 네. 그래 저희 교회에서 네, 30년도 훨씬 전에 갑자기 그 우리 전교인 암송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암송해서 암송대회 하기 전에 21일간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0: 암송 잘하려고 네, 작정기도를
1: 네,
0: 하셨어요?
1: 네, 새벽마다 예물 올리면서 예. 하나님이 저 이번에 암송대회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도 많고 머리 좋은 학생들도 너무 많은데 전교인인데 저는 30대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잘할 수 있게 해주라고 1등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암송했는데 1등을 했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네. 암송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네. 20일을 작정하셨다는 것도 놀랐고 네. 그냥 한 게 아니라 매번마다 예물을 또 드리면서 주님께
1: 네, 새벽마다 21일 동안
0: 이야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시는군요.
1: 네.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몇 구절을 암송하셨길래
1: 그때
0: 1등
1: 하셨어요? 네. 한 거의 600구절을 네, 창세기부터 이렇게 포인트로 빼서 이제 뭐 장절체 암송한 것도 있는데 그때 너무 암송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저녁마다 저희 남편이 확인을 해줬어요. 암송한 것을. 노트가 있어서 네. 하고 하나 틀리면 다시 전부터 하나 틀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가 3살짜리였는데 네. 그 아이 데리고 가능하더라고요.
0: 야, 네. 609절을 완벽하게 암송해서
1: 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0: 1등을 하셨네요.
1: 네. 야. 그거를 다 오후에 모여가지고 암송된 사람들 다 썼어요.
0: 써요?
1: 네. 암송한 걸 다 오후 내내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 2, 3등을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저녁에 암송을 다 시켰어요. 전교인 앞에서요.
0: 네. 그래서. 포도원교인 정말 세네요. 네. 보통은 암송을 이렇게 609절을 하지도 않고 네. 잘해야 뭐 로마서 오늘 뭐 1장 해봅시다. 네, 네. 8장 합시다. 이렇게만 가거든요. 네. 609절을 제시하고 그걸 또 일일이 쓰게
1: 저만
0: 하고.
1: 저만 609절을 했고 이제 2등, 3등은 네.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씩 했는가. 다 쓴 걸 가지고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저녁에 또 다 암송을 하게 했어요. 전교인 앞에서.
0: 근데 이렇게 암송을 네. 하고 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네. 엄청나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면서요.
1: 자신감이 있고요.
0: 네.
1: 어떤 공격이 와도 일부러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0: 네.
1: 막 공격하죠.
0: 네, 네,
1: 그럴
0: 네.
1: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0: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공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있으면서 담대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네.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많이 유리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자, 전도 현장에서 만난 이 암송 성경 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네.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주 포도원 교회 전도왕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우리 광주 포도원교회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 극동방송 우리 광주 지역에서 홍 장로가 간다는 프로를 무려 13년 전도를 하기 위해선 내 물질과 시간을 모두 다 쏟아붓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지금 성경 암송대회 젊은이들을 제치고
1: 네.
0: 무려 609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교회에서 암송을 해서
1: 네.
0: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전도 현장에서 강력한
1: 네.
0: 파워로 작동을 한다고
1: 네,
0: 하셨는데
1: 네, 네.
0: 현장에서 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사용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는지.
1: 제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0: 아멘.
1: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권세를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0: 네.
1: 너무 쉬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네.
1: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0: 아멘,
1: 영생.
0: 아멘.
1: 네,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0: 네.
1: 네, 영생 선물 받고 싶으시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고
0: 네.
1: 뭐 지옥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봤냐 이럴 때마다 말씀으로
0: 네.
1: 많이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따진 사람들은 말씀 찾아서도 네, 요즘 네. 핸드폰에 있어 말씀 찾아서
0: 보여주시고.
1: 하나님 말씀이죠? 있지요? 네, 이렇게 하면서
0: 아하.
1: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능력이 나타나고
0: 야.
1: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0: 네.
1: 말씀 충만이 또 말씀 암송이 능력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진짜 전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1: 네.
0: 경험하고 계시고.
1: 네네, 맞습니다.
0: 아까 그 뭐 네 번 전도하시고
1: 네.
0: 영접기도 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1: 네.

0: 예.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 전도도 네. 여러 번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1: 많죠. 어떤 분은 네, 정말 딱 가서 만났는데 벌써 가슴까지 다 끝났어요. 그럴 때는 예,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잡고 그다음에 눈으로 하죠. 자, 혹시 내 말이 들리면 엄마 이렇게 내 말이 들리면 눈 한번 깜빡 걸어보거나 그러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눈가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오전에 가서 아침에 가서 영접기도 했는데 오후에 천국 가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엄청 힘들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런 보신 분들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해주고 특별히 23편 6절에 글죠.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죠. 옛날 정년대 반드시 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0: 아멘.
1: 그거 암송시켜주고 아멘하고 그러면 잠잠해지면서 또 네, 천국 가시고
0: 잠잠해져요?
1: 네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잠잠해지면서 네. 그럴 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영접기도 하고 합니다.
0: 예수 안 믿고 네. 돌아가실 뻔한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사실 원수 마귀도 네.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1: 싸움이 심하죠.
0: 그게 현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오랜 동안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영접하고 네.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 그래서 이 가족들의 중보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저는 진짜 많이 하고 네.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강팍하면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아하. 순수하게 그렇게 강박했다가도 딱 만나서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해 보면 90%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겠다는 모든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합니다.
0: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네. 10년, 20년, 30년 안 된다고 좌절할
1: 네.
0: 게 아니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험했고 으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족들의 그럼요. 구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0: 아멘.
1: 네, 하나님은 아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시느라는 아멘, 말씀 아멘.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0: 아멘, 아멘.
1: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1: 네.
0: 아 이거는 장로님께서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고,
1: 네네.
0: 지금 수천 명을 전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1: 맞습니다.
0: 성경이 말씀하신 걸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야, 특별히 가족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 마지막에 네. 아멘 소리도 못하고 눈 깜빡하는 게 아멘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네.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네. 가시고
1: 제가 그래서 늘 어르신들 가족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들 아멘 할 수 있을 때 영접기도 해야 된다. 아멘도 할 수 없을 때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입술로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있을 때 얼른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빨리 사연 줘라.
0: 네.
1: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0: 그렇구나.
1: 네네.
0: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아직 누워계실지 몰라도 네. 입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네. 지금 하나님 주신
1: 그때가
0: 기회니까
1: 뗍니다.
0: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네. 네.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 암송과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1: 네네.
0: 방송 과정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부분 우리 회장님 사모님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지금 사실은 네. 재정의 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1: 많이 받았습니다.
0: 그 남편 회장님이 중견건설사 이제 회장님이기도 하고
1: 네.
0: 회사가 4개나 됐어요?
1: 네.
0: 언제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됐어요?
1: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네. 사장님이 3분이에요. 사장님만.
0: 와, 그 밑에 사장을 3분을 두고.
1: 네네네. 네, 네.
0: 와.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면 아 저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원래 좀 있겠지.
1: 네, 네.
0: 땅이 좀 있겠지 할 텐데 네. 두 분 다 네. 직장 생활 하시면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요.
1: 네. 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시작했습니다.
0: 와.
1: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감사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하면서

0: 우리 직원들 믿지 않는 직원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아멘.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야. 네, 하나님 은혜를 해주셨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도 조금 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질을 정말 전도에 영혼 구원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얼마가 투자가 됐든 계산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아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네, 아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야,
1: 사실 가족 네.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생면 부지에 네. 지금 그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네. 수첩에 있는 네. 1900명 외에도 네. 네. 누가 또 부탁하면 알지도 못한 사람 찾아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0: 찾아갈 때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떡바구니들을 많이 해갑니다. 야, 네.
1: 근데 기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네. 비싼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갈비만 먹어요. 막 그런 네. 분들.
0: 갈비나 뭐 소고기 또 뭐 홍어 이렇게 전라도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뭐 풍족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로 해갖고 가서 네, 보내준 사람이 이렇게 사서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네. 해갖고 갑니다.
1: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장로님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전도에도 대가가 따르는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헌신과 투자거든요. 사실 아, 전도는... 한 영혼 네네 헌신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냥 입으로는 맨 입으로는 안 되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이 헌신 투자가 나는 없어서 못해.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주신다.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더 해주시길 원하시죠. 네. 그러는데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야. 그 그릇 준비가 바로 전도입니다. 네. 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주십니다. 야. 네.
1: 그리고 전도라고 하면 네. 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 네.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사형리를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네. 네.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혹시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는 네. 별로 뭐 가족들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늘 교회 나오라고 말만 하고 말이죠.
0: 그러니까 안 되죠.
1: 좀 언짢죠.
0: 네. 그래서 삶이죠. 내 삶을 아. 보여주면 어떻게 내가 산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알죠. 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섬기면 네. 다 됩니다.
1: 제가 그 홍장로가 간다 그 프로를 오래 들었잖아요. 네네. 장로님 그 명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잊지 못할 명언이 선 순종 후 결제.
0: 네 맞습니다.
1: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순종 아니고 선 네. 순종하면 네. 하나님이 후 결제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네. 네. 네. 무슨 감동을 주셨을 때 네. 뭐 주의 일에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나 이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씁니다. 네 하나님 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 안 가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순종 후 결제라고 합니다. 야.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결제해 주십니다. 야.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네. 네, 감동 주시면 그래서 저는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아하. 저희 목사님이 이러죠.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 자. 네, 성령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하면 그때 성령 충만해진다. 이거를 제가 초신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은 없기 때문에 이걸 네. 알잖아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감동 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후 결제해 주십니다.
1: 야, 일평생 직접 경험을 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네, 네.

0: 크게 와닿습니다.
1: 네.
0: 근데 성령님의 감동은 통상 부담스러운 걸로 많이 오셔갖고 네. 저희가 SM을 할 때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물질을 내놔라. 네 시간을 나한테 줘라. 네. 이러실 때가 많은데 네. 일단 순종해야 되는군요.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놔라 그러면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이걸 순종하나 안 하나. 예,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성경의 최하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은 1000배.
0: 아멘, 아멘.
1: 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 것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순종할 때까지. 네.
0: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누군가가 듣고 마음의 네.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1: 네, 빨리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0: 아멘, 아멘. 네. 아,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네.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네네.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0: 아,
1: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네, 혹시 이렇게 좀 말 안 듣거나 어긋나면 성경 말씀을 대놓고 아들아 여기 읽어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바로 순종하고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렇게 해서 참 좋고요 잔소리 할 것도 없고 말할 것이 없어요 아. 말씀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본인이 있고 네 엄마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며느리가 이제 손녀를 잉태했을 때 날마다 다른 태교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잠언을 네. 매일 한 장씩 읽고 네, 또 시편을 읽고 해서 성경으로 태교해라 그래서 시편과 잠언만 읽는 성경 쪽복음을 제가 줬어요 이제 네, 그것 네, 크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교해서 네 손녀들 네.
0: 제가 옛날에 규장 출판사 설립하신 영훈학 장로님이 네. 암송 태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엄마가 소리를 내서 네.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그
1: 네.
0: 자녀가 지혜가 임하고
1: 네 맞습니다
0: 성격이 온순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강조하셨는데 네. 네. 손녀도 그렇습니까?
1: 네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 그렇습니까?
1: 네. 성경 암송하고 큰 소리를 하면 상대방도 듣지만 또 자녀도 듣지만 마귀도 듣고 제 머리가 듣습니다
0: 아, 원수 머리, 마귀도 듣고 있고
1: 네 원수 마귀도 듣고 있고 내 뇌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서 큰 소리를 선포하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읽어주거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잔소리 할 거 없고 사춘기 아들 힘들어 어째 말씀으로 하면 네 100%입니다. 네.
0: 말씀으로 하면 100%입니다.
1: 네, 네.
0: 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장로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1: 네.
0: 나도 전도 왕이 되고 싶다.
1: 네.
0: 나도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싶다.
1: 네.
0: 나도 이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노트를 갖고 싶다.
1: 네.
0: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런 분들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막 야원하고 네.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권면을 주시겠어요?
1: 네.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됩니다.
0: 아, 기도가
1: 네.
0: 먼저군요.
1: 네, 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장 나가면 조롱합니다. 마귀들이요. 뭐 너
0: 아.
1: 전도에 너 얼마나 할 수 있어? 조금 하다 말 건데. 이렇습니다.
0: 아.
1: 일단 먼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0: 네.
1: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0: 아멘,
1: 아,
0: 아멘.
1: 너 어떤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저는 현장 안 나가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연결 전도로 장로님 누구 전도해 주세요. 누구 전도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수받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단 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네, 거룩하여 진다고 했으니까 저도 매년마다 네, 올해도 벌써 이제 성경 일동했고요.
0: 네.
1: 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이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암송이 좀 어렵기는 해도 성경을 다독하면서 성경
0: 네.
1: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0: 야.
1: 나가면 됩니다. 합니다. 네.
0: 야. 우리 무림고수의 전도 왕들이 몇 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1: 네네.
0: 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 네, 맞습니다.
0: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다.
1: 네.
0: 다만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1: 맞습니다.
0: 야,
1: 네.
0: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음에 부딪힐 거예요.
1: 네.
0: 재정의 문제,
1: 네.
0: 또 말씀, 또
1: 네.
0: 전도에 또 안 돼서
1: 네.
0: 고민하는 분들.
1: 네, 네.
0: 오늘 아마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1: 네.
0: 큰 도전과
1: 네.
0: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0: 입니다.
1: 네.
2: 장로님 이제 네. 마무리하기 전에
1: 네.
2: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네.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네.
1: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고백하죠.
2: 네.
1: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2: 네.
1: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2: 아멘.
1: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2: 아멘.
1: 힘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2: 와.
1: 네, 이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고
2: 네.
1: 제가 좋아하는 네, 로마서 뭐 8장도 39절까지 통째로 암송하고 로마서 12장도 그리스도의 삶을 21장까지 다, 잘 암송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2: 네, 네.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 아멘.
1: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2: 아멘.
1: 성도들의 쓸 것을 네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며 모든 것들을 온만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2: 아멘, 아멘.
1: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2: 네.
1: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2: 우리 포도원 교회는 장로님 따라 전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들었는데.
1: 매일 목장별로 전도대가 4명이어서
2: 네.
1: 올해부터 이제 전도대가 있었는데 목장별로 전도서 끌어서 매일같이 홍장로가 훈련시켜서 현장 나가라. 그래서 매일 목장별로 몇 명 왔으면 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훈련해서 똑같이 현장 가서
2: 네.
1: 네, 전도하고 있습니다.
2: 그 앞서서 그 각 교회 뭐 간증 집회나 전도
1: 네.
2: 훈련 집회나 세신자
1: 네.
2: 초청 집회
1: 네.
2: 지금 뭐 연락이 많이 온다고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1: 네.
2: 이 방송 듣고도 틀림없이 아 저도 장로님 전도법을 좀 배우고 싶고 옆에서 배우고 싶고
1: 네.
2: 우리 교회 모셔서 배우고 싶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2: 어떻게 연락을 좀 드리면 되죠?
1: 네, 시간이 맞으면 또 저희 담임 목사님 공문의 결제가 허락되면 제가 기쁨으로 네. 네,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2: 네.
1: 교회들마다 많은 전도왕들을 세우는 게 저는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2: 아멘,
1: 때문에
2: 아멘.
1: 기쁨으로 네 나갑니다.
2: 자, 이 자리에서 뭐 우리 홍공숙 장로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방송사로 샵1069 문자로 여러분 우리 홍 장로님 우리 교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홍 장님한테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샵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집회도 하셔야 되는데
1: 네, 네.
2: 시간 내셔서
1: 네.
2: 말씀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2: 아, 장로님
1: 네.
2: 하여간 앞으로 극동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고
1: 네.
2: 앞으로도 전도해 주시고
1: 네 계속 할 것이고 언제까지 장로님 전도해요 지금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전도는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명퇴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2: 아멘.
1: 제 개인적인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 1등하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
2: 아, 할렐루야. 전도 1등하자 천국 가자.
1: 네.
2: 야 오늘 홍 장로님 끝까지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뭐 네.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전도에 좀 욕심이 있고 하나님 열정을 주신 분들은 포도원 교회 홍 장로님 팀에 들어가서 같이 배워도 되죠?
1: 아 이제 저희 교회 뭐 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2: 네.
1: 그런데 배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2: 그냥 기도하고 일단 해라.
1: 네.
2: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1: 네. 특별한 노하우나 비법은 없습니다. 전도는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2: 야.
1: 네 거절은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네 하시면 됩니다.
2: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전라도 광주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간증이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로님 오늘 귀한 간증, 또 열정적인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비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슬은요, 소리 없이 내려요.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슬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생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 때 장맛비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큰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작은 자인 어린이에게 믿음의 모본을 잘 보이고 이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린이가 어른인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전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전통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이처럼 낮추는 자라야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업적과 여러 가지 성과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린이 되면요, 전통과 형식과 체면과 제도에 얽매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온갖 불순한 마음,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른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영광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쉽습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기 쉬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어린아이로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을 받은 선수,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글로벌 스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선 주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살 가득하고 양지 바른 곳이 정말 식물들이 잘 자라고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비춰주실 때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듯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예수님 역차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무엇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요 아이들은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니 소자, 약자, 빈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 있죠?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아이고 저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될까 저렇게 장난치고 말도 안 듣고 뛰어다니고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나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난 놈이 별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어린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자격증도 없죠. 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 뜻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기대와 긴장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장하고 머리가 큰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모님보다 나는 많이 배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많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알아서 처신할 것들이 많으니 부모님 저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배웠든지 더 많은 경험을 했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아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지혜와 경험으로 뚫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치명적인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아람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하는 그런 하녀로 삼았죠. 이름조차 없었던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가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툭 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정말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하찮은 노예가 주인이 바라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린 여자아이의 말입니다. 얘가 무슨 철이 있는가, 뭘 알기나 하는가,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 아닐까요?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이 마지막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체면을 무릅쓰고 소녀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는 어떠한 장군보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 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어린이인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시고 키도 자라셨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나무는 심으면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면요,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여기에서 아기 축복 기도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너무 신비한 것이죠.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린 존재였지만 그 아기가 자라나면요, 능력 있는 어른이 됩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우미 돋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줄기를 세우고 가지가 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자라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간 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9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

0: 하고 있습니까?
1: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하늘을 향해서 곧게 굉장히 높이 자라납니다. 사방팔방으로 균형 있게 가지가 뻗어나는 모습, 그 모습은 의인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높이 우뚝 자라나면서 넓은 가지를 뻗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일까요? 한 명의 의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돌봄을 받던 정말 연약한 그 어린아기가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교육이 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꽤 긴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에 따르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치원을 안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유치원을 얘기해서 유감입니다만 그것은 꼭 유치원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꿉놀이하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운동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유아, 어린 아기 때 배운 것들이 평생 삶의 기초가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학습, 또 관계, 정서 경험이 너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어린아이 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키가 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항상 어린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이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도 어린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야말로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당한 자,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측과 합동측은요, 비슷한 시기에 아동 세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3세기 이전 교회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그러니까 어린이도 함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아동 성찬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초기부터 어린이를 성찬에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제의적인 성격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감사와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아동들이 어른들 수준의 이성과 감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식적인 이해나 응답과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구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찬은요,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는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이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굴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순수하게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는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사랑해야지, 우리 손주들 더 사랑해야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교회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은 1967년 주요한 박사가 개편 찬송가 편찬 당시 한국 찬송가 위원회로부터 어머니 날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사하였습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과 자식의 장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시는, 불러주시는 어머니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신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작사자인 주요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소식과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지의 편집을 통해 문학적 소질을 통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한글 전용의 생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 자유당 시절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서울 중구 갑부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가로서의 활동도 하였고요.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세문안교회를 수십 년 섬기다가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주요한 박사는 자신이 받은 문필이라는 달란트를 통하여

달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국가에서는 고인이 된 조한 박사의 업적과 넋을 기리며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할 때 지어진 뜻도 함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연의 서울 챔버싱어지의 찬양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옛말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만이 참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남으로 부모가 되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아이를 처음 키우는 젊은 부부는 전쟁과 같은 육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 성장하면서 혼자 큰 것 마냥 부모님만 보면 투덜댑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밉지 않습니다. 금방 또 용서가 되고 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자녀를 길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내고 이제 자녀가 부모님께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만 키우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다시 육아까지 도맡아는 일도 생겨나고 정말 육아가 끝이 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40, 50, 60, 70, 80세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주님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의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워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타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할아버지 사셨을 적부터 어머님은 광주리 하나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롬으로 얼크러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살림의 틈을 야무지게도 짜냈습니다. 봄, 여름은 푸성기로 광주리를 채우고 가을, 겨울엔 과일로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솔껍질 같은 손으로 광주리 한 구석에 내가 기둥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담고 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오늘 아침 어머님은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림문을 나섰습니다. 이창건 아동문학가님의 어머니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정말 사진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오랜 시절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의 기도로 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열심히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모두 우연으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셔서 행하셔야 되는 상황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감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시라고 말하며 이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만을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실 분으로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은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오늘 바쁜 일상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다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는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인격적이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외출을 할 때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꽂고 다니는 장미꽃은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켈리 박사의 장미꽃은 일주일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꽃이 꽂혀있는 옷깃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켈리 박사의 장미꽃은 조그만한 물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 송이 장미꽃도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길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싶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레노드 뮤직의 연주음반 잔잔한 물가로 Beside Still Waters 4집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Thy Loving Kindness를 팬파이프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협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고치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준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 You Are My All in All을 오늘은 니콜 로드먼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라넬 하레스의 곡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 Unbelievable Love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옴니버스 음반 CD Wanna Heal 중에서 찬송가 갈보리산이의 The Old Rugged Cros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찬송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Were You There 그리고 Blessing, Honor and Glory 이어서 로드 알립 션 에몬 하이 이렇게 세 곡을 마라나트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듣고 왔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어떤 자리에 계셨든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이 길을 함께 비추며 걸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이 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밝히 빛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윌의 세상의 빛 그리고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들려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2304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크리스탐린의 Father of Lights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2340번님의 신청곡 크리스 탐넨의 Father of Lights 들려드렸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브루클리 거투드의 King of King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또 주말도 주일도 우리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5월 봄나들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전 사고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바깥 나들이나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더운 날도 많은데 음식이 상하는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야생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식중독 중독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요즘에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예,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가렵고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심할 경우에는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오기 쉬운 꽃가루 때문인데요. 주로 자작나무, 참나무, 너도밤나무, 오리나무의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꽃마다 수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알레르기성 비염 자료에 따르면요. 비염 환자는 봄철에 집중돼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매년 3%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증상이 발생하기 1, 2주 전에 항염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0: 꽃가루가 언제 어느 지역에 날리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최근에 기상청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홈페이지에 분석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원인에 따라서 위험 정보를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방문할 곳 또 이동할 곳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놀다가 들어올 때 얼굴이 벌겋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이 봄에 있긴 한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죠.
1: 예, 겨울 내내 약해져 있던 피부가 봄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 큰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숫가나 모래가 많은 바닷가 근처는 햇빛이 반사돼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만일 센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이제 증상을 느끼시면 일단은 햇볕을 피하고요. 얼음을 채운 찬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가 벗겨질 때 이렇게 계속 벗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일부러 더 벗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두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다고 자외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30분 전쯤에는 발라야 되겠습니다.
0: 도시락을 싸거나 야외에서 음식 먹을 일이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1: 예, 소풍이나 야유에 많으시잖아요. 야외 활동 4월과 5월에 상당히 많은데요.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0: 네.
1: 김밥은 밥과 재료를 속까지 충분히 익힌 후에 완전히 다 재료를 식혀서 만들어야 되고요. 밥과 반찬처럼 온도차가 있는 음식은 따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나 과일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식중독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20초 이상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저도 운전을 하지만 봄철에는 나른해져서 졸음운전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1: 예, 한 번씩은 꾸벅꾸벅 그렇게 눈이 감기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죠.
0: 네.
1: 따라서 가능한 평균 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좀 어렵다면 중간중간 내려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졸음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갓길에 서지 마시고 휴게소나 이런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을 내려서 차량 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제 이어지면서 봄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것

0: 옷들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1: 미세먼지나 자외선에 대비해서 긴 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아이들의 경우에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 종종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은 갈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상처에 대비해서 소독약과 연고, 밴드 같은 간단한 약품도 준비하시면 좋겠죠.
0: 지금까지 FEBC 재난대비방송은 박경련 재난공보관과 함께 봄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컬츠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사삼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 시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이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 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치라신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또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저는 지금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히스플랜의 줄을 그리며 썸머플랜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프레이즈 앤 워십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긴 않지만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 이 노래는 내 목소리를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입니다. 너무 저는 이 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뭐들 아 맞네 참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의 깨달음이라면 참 어느 날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또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만사형통이라는 게 찬송가에 있는 가사예요, 이게 사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과 함께하고 계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오늘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5님 5015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타이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294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파리구사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유공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1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 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 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2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고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진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도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 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주회전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은수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우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딴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네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딴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같이 많아지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0: 계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함경북도 해룡의 둘째 딸이며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양반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 알 겁니다. 매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고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 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 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이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두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을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데 없어서 해간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 거 같아.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드려놓고 서래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가서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날 병원 끌고 갈 예정 하더라고요. 아,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군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림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 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거지 돼가지고 내가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새 가정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탈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 이승한 것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이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지 않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또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 수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까지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 수리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뜯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 상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부 상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세 번 잡힙니다. 왜 세 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 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도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될 때마다 이렇게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는 하나님 운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미에 다니서 세 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옛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 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 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뚱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시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놔줬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길 살는데 거기까지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 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어쩐 집 한 칸도 있고 두비빵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부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서 두부하고 있는 거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또 불래 두비 싸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얘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다.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라 통했지 한국이라 안 통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대.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너네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있어나와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슬이 턱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쌀쌀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꼬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 거고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 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고집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고 툭 세두고 날 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바로 이었더니 고집 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 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3MHz

8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가족들과 머리를 식히러 근교의 해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해상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건 바로 돌고래의 쇼였는데요. 남자는 가족들한테 억지로 끌려왔음에도 돌고래 묘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죠. 돌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죠.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돌고래를 어떻게 교육한 거지? 심지어 저 돌고래는 매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 쇼가 끝난 뒤 사육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비결을 묻습니다. 사육사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죠. 이 조언을 삶 가운데 적용하자 남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 남자의 경험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서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강한 바람보다 따스한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듯이 조언에는 적절한 지혜와 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잘한 일에는 칭찬을, 실수에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군입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 사역자 이경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연주 찬송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북이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올려드리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0: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위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다섯 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거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 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0: 네.
1: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0: 네.
1: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0: 있어요.
1: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네.
0: 이곳에서 국립영웅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1: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0: 러시아 네. 전쟁에서
1: 그렇죠. 파병대 네.

0: 이제 희생됐던,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이를 옮겨서 국립 영웅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밀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이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이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시설.

0: 연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0: 네.
1: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1: 네.
0: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1: 네.
0: 네,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1: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0: 네.
1: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재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0: 네.
1: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0: 아.
1: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네.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진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1: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0: 네.
1: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0: 네.
1: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0: 네.
1: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0: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0: 네.
1: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0: 네.
1: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것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0: 네.
1: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0: 여기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인간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아기 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떨어지는 두려움, 침대에서 마룻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예.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소리로. 세 번째로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엄마 자꾸 난리 나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어서는 비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한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독,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불안에 떠는 기생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자꾸 그 두려운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몸부림.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전이 돼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남자들은 젖은 가랑잎처럼 찰싹부터 산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더라.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0: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5월 9일 토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미래의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빛난 광채가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며 먼저 계산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환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을 통하여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많으면 된다, 강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분명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1장에서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현실, 무너진 대인관계, 혹은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선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

0: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은 중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다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영어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점검하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레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다병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0: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1: 네.
0: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1: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네.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0: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1: 네.
0: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 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 다 뺏겨서.
0: 미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의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1: 네,
0: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

0: 좀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수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0: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1: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0: 그렇죠.
1: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0: 그러니까 호적도 불법, 없고.
1: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0: 네.
1: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네.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1: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0: 피하셨구나.
1: 뭐, 예, 제가 네. 뭐 어딜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0: 네.
1: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0: 예.
1: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0: 아이고.
1: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0: 그 지역에서. 예.
1: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저,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0: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1: 네, 네.
0: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1: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자 한국에 좀 쉽게 왔죠.
0: 야,
1: 네.
0: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솔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0: 네.
1: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0: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설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0: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아,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1: 중국에서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0: 네, 맞습니다.
1: 그치요? 예. 아, 그때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0: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아, 네.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1: 그렇죠.
0: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예,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1: 네.
0: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1: 그렇죠.
0: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0: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네.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그렇죠.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네.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하늘 위로 받겠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은 없겠지요. 가정을 구성하는 최상의 재료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셉 칠튼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는 선한 모습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인격이, 인품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아이들에게 선

원활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5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 기회가 된 위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에미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이 폐쇄돼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막힌 에미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새들백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미는 봉사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미는 매일 식품을 나눠주며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기도를 권했고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에미는 비행기 편이 준비되는 3개월간 매일 봉사했고 무려 318명이

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위기인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퍼질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으로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가까스로 나무줄기를 잡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팔의 힘이 점점 빠져가자 그는 우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잡은 손을 놓거라. 잠시 후 이 사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입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한 단편이란 생각도 드네요. 이 절벽에 떨어졌던 사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인데 거기서 손을 놓으란 말은 죽으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고 결국 그는 팔의 힘이 빠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다친 곳도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발에서 땅까지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방식만 고집하며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나면서 찬양 풍경 문을 엽니다.

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시편 139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죠.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기초로 노래말을 붙인 찬양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바라면서 손경민의 찬양으로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거나 혹은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든지 매일 마시는 차나 커피, 또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떠오르는 태양들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그 가치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한부영의 나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로 불렀던 그 노래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노래하는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고백적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담고 있는데요. 자,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또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미래에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없다면 그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자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주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울리는 이 파란이 여름 길목의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잎이 무성해질수록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자라갈 거예요.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곁을 내어준다는 건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곁을 내어준다는 건 자리를 허락했다는 건요, 결국 나를 성장시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요, 오늘 하루 한 뼘 더 자라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주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엄디 엄수빈입니다. 아니 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입하가 왔어요. 여름의 길목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나보면 이 길거리 보면요 온통 초록빛인 게 좀 산뜻하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금방 더워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가정의 달과 참 어울리는 그런 푸르른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만큼이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마음 전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지만 5월이 됐으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찬양,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찬양, 내 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늘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요즘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

주시면 더 힘이 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전해주셨어요. 찬양하는 하루. 7757님 언제 가장 많이 찬양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겠죠? 7757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토요일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이어서요 4334님의 신청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선정되신 7757님과 4334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속에서 뿅뿅 빈칸으로 처리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어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늘도 과연 많이 맞춰주실지 점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유난히 두 글자 단어가 좀 정답인 퀴즈를 많이 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두 글자 단어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허물을 가려준다는 걸까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져오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랑 나랑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힌트가 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좀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랑 나누는 아름다운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오프닝 말씀 구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미 오프닝을 전한 지는 23분이 지났고요.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퀴즈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좀 형식을 보니까 미움과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양상이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플 스토어에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단어,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 많이 아셨죠? 눈치를 다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넣어서 빈칸이었던 말씀 구절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허물을 가리는 게 사랑이죠. 콩깍지 씨였다고도 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뭐가 못나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좀 야박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나에게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참 멋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좀 사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귀여운 핑계가 또 있으니까 이 핑계거리로 여러분께 용기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 나누려면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 푸른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 모든 고단함을 물리쳐 주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주셔서 어제와 다른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행복한 기도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팀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일상처럼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근심은 지난주에 걱정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한 오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시나요? 계절은 바뀌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사시사철 따스한 봄날 같기를 바라는 곡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은 소설가로도 유명한 전영택 목사입니다. 그분의 아호가 바로 늘봄인데요. 전쟁과 가난으로 삭막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언제나 봄날 같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철학이 이 아름다운 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 가정의 봄날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합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우리 삶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날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이자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절로 콧노래로 흘러나오는 곡이죠.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노랫말을 쓴 주요한 박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그를 불놀이를 쓴 근대 시인이나 정치인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그의 삶 밑바닥에는 뜨거운 민족 사랑과 깊은 신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그는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 투신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가 재건의 중심에 있었죠. 그는 서울 세문안 교회를 수십 년간 한결같이 섬긴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가 쓴 1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히 없어라. 아침 저녁 읽으시는 성경 말씀과 여기서 어머니는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던 한국 기독교 초기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사에 곡을 붙인 분은 작곡가 구두회 교수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역시 그의 작품이죠. 그가 만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의 선율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소박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숙명여대 음대 학장을 지내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교육자로서의 엄격함과 평생을 교회 음악 발전에 헌신한 신앙인의 온유함이 곡조 마디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선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정서가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랑의 근원이자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기록할 수 없는 신성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은 미국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프레드릭 레만 목사입니다. 당시 목사님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낮에는 치즈 공장이나 병원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장 일을 나가는 남편의 도시락 통에 아내가 짧은 메모지 하나를 넣어둡니다. 거기에는 어느 유대인 시인이 쓴 아름다운 시 습작이 적혀 있었죠. 바다가 다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으리. 고된 작업복 차림으로 도시락을 까먹던 레만 목사님은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장의 소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단숨에 이 위대한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노동이 가장 높은 곳의 찬양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특별한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전 세계인을 울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성악가 킴 윅스였습니다. 그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난 한국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한 신실한 가정에 입양되어 성악가로 성장했고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가 되었죠.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노래했을 때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고통스러운 전쟁과 장애라는 어둠을 뚫고 나온 고백이었기에 그 울림은 더욱 컸던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 진심 어린 쪽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족들의 마음속에 한 줄 써내려가 보시면 어떨까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트리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영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가곡 중 하나이죠. 바로 체코의 국민 작곡가 안토닌 두보르작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제4곡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두보르작은 독실한 신자이자 가족을 끔찍이 사랑했던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곡이 포함된 집시의 노래를 작곡할 당시 그는 세 자녀를 연이어 잃은 참담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 앞에서 그는 오히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내게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칠 때면 볕에 걸린 나의 뺨 위로도 눈물이 흐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우리의 어떤 눈물이 담겨 있나요? 가정의 달 5월, 이 아름답고도 애잔한 선율을 들으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의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그 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들려줄 차례입니다. 두보르작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요요마의 첼로로 감상하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 가장 설레는 제목을 꼽으라면 단연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이 사랑하는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5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나 이제 막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 이보다 더 축복 같은 선율이 있을까요? 사실 이 곡은 엘가가 자신의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와 약혼할 당시 그녀에게 바친 일종의 사랑의 음악 편지였습니다. 엘가는 무명의 가난한 음악 교사였고 앨리스는 장군 가문의 딸이자 엘가보다 8살이나 많은 제자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앨리스는 엘가의 천재성을 믿었고 엘가는 그런 그녀를 향한 변치 않은 마음을 이 작은 음악에 담았습니다. 1888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엘가가 앨리스에게 이 곡의 악보를 선물하자 앨리스는 그 답례로 자신이 직접 쓴 시를 선물했다고 하죠.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예술적 교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엘가는 평생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작곡가입니다. 그의 대작 게론티우스의 꿈이 신앙의 정점을 보여준다면 이 짧은 사랑의 인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앨리스는 엘가가 위대한 작곡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줬고 엘가는 그녀를 위해 평생 음악을 썼습니다. 사랑의 인사라는 제목처럼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설렘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견뎌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가정의 달 5월 엘가의 선율이 여러분의 거실과 마음속에 잔잔한 축복의 인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주시는 말씀은 세 곳의 말씀이 오늘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잠언 22장 6절 말씀,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아멘. 잠언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이들의 그 맑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 저절로 나오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믿음을 배우게 하겠는가? 누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는가? 무엇이 이 아이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물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에 교회만 따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정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전수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면 그렇게 세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가정을 살려야 하는지, 왜 가정이 교회를 살려야 하는지,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가정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본 말씀인 신명기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집회나 종교 행사 때만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의 리듬 속에서 가르치라.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듣죠.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찬송을 배웁니다. 기도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더 깊이 믿음을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건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그 태도와 말,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드는지, 어머니가 답답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집이 과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집인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집인지를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나가라, 예배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짧게라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부모의 모습이 더 강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깊은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 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첫 현장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왜 아이들과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오늘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희소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사정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또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의 유혹,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시대는 그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은 설명만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 진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의 위선이 드러날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가정 안에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우리 땅끝 교회가 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자녀의 믿음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본 말씀인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커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말은 잠언서 2000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길, 그 말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 그것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는 법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된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의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형제들 비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이 가정에는 자녀들이 희소합니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할 수만 있으면 만들어주려 하고 좋은 학원, 좋은 책, 도구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열어주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된 너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부모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 결국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녀 앞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 앞에서 모든 답을 가진 그 똑똑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우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 앞에서 강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회개할 줄 아는 부모, 기도할 줄 아는 부모, 예배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믿음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전해졌고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흘러갔음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믿음 있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손자와 아들인 이 디모데의 마음에 그 믿음이 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자랐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 부모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말씀이 식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 아이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살리면 가정은 더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다시 그 가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결국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가정을 세워야 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교회는 아이들만 따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세워야 하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시 붙들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매진해 나가십시다. 두 번째,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함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지,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다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입하기보다는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가정예배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거죠. 가정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가정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표시입니다. 가정예배는 가족의 영원한 복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가정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이미 많이 부족하고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벌써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는 부모로서 잘 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들.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예배를 생각하지 해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또 격려를 받고 요구를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시도도 하게 되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교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가정,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와 가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0: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부모, 다시 예배하려는 그 부모와 가정을 찾고 기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려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정에서도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거짓없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품고 있는 가정을 함께 보아야 하고 그 가정을 품고 있는 교회를 함께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정 안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자녀의 믿음을 책임 맡겨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사용하셔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난 가정이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완벽하지도 않아도 좋으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땅끝 교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각 층에서 우리 교육부 서실이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나 8층 친교실로 가지 마시고 교육부 서실 한 곳을 한번 막고미 문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부모들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